0: 이유는 우리 안에 같은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서림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아, 자막이. 네, 서림교회는 세상을 물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본문 6절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1: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0: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 세상을 나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라고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방언, 이 방언은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게 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듣게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한국말로 말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온 사람이 내가 하는 방언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방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데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을 통해 각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이 방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소통인 줄 믿습니다. 단절되었던 곳에 방언이 임하면 소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까? 동과 서가, 남과 북이, 나이 든 분과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얼마나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까? 나누어져 있습니까?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라고 너도 나도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통이 끊어진 곳에 우리 서림교회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로 충만한 서림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서림교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소통의 능력이 생겨나서 끊어진 그곳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생명의 끈, 연결의 끈, 축복의 끈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과 자녀가 소통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빛의 도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도시로 세워지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5국에 5252번, 062-525에 5252번 광주 서림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BS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주제로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3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강사는 서울축복교회 심홍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 열린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호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댄스 신학원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경기도 부평에 가면은 김상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부강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합동측과는 이제 교단은 다르지만 참 좋은 목사님 같아요. 글을 보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복음만 자랑하라. 복음만 자랑하라. 읽어보니까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그 사람의 기질과 죄성을 어떻게 바꾸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징역을 살게 하고 혼을 낸다 한들 인격이 과연 변질된 그 성품이 변화가 되겠느냐. 십자가 예수의 복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다가 한 이제 이 스토리에 마음이 다 갑니다. 그거예요. 이 김상현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부흥 강사로 집회를 갔는데 앞자리에 한 건장한 남자가 앉아있어요. 얼마나 아멘아멘 크게 이렇게 화답을 하는지 참 기분 좋아서 봤더니 날이 더웠는지 반팔을, 반소매를 입고 왔어요. 막 박수를 치는데 보니까 용문신 같은 것이 막 꽉 팔뚝 끝까지 있는데 막 저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얼굴도 험악하고 깡패같이 생겼는데 아멘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저런 사람이 앞자리에서 아멘할까? 그런데 이제 예배를 다 바치는데 그분이 성큼성큼 다가와요. 겁도 좀 납니다. 아, 좀 긴 소매 입고 오지 막 문신이 막 휴 감았는데 혹시 뭐 이 사람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기의 삶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젊어서 주먹짐 썼습니다. 담임 목사님 주먹이 커요, 작아요? 요걸로 뭐 누구를 때리겠어요? 보듬어줘야지, 그잖아요. 막 주먹은 술뚜껑 안 하고 막. 제가 뭐 술도 좋아하고 노름도 좋아하고 못된 것은 다 좋아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업 별로 좋지 않은 사업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IMF 유해한 위기를 당해가지고 회사가 마침 부도가 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러기 전에 자기 아내가 돈을 갖다 주면 말하자면 골프도 치러 가고 이렇게 백화점도 가서 뭔가 가방도 메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자가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가요, 여자가. 그래서 뭔 교회를 가냐, 오늘 같은 날. 교회를 가서 뭘 이렇게 속삭이고 그래요. 참 마뜩지가 않아요.

근데 때마침 부두가 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부두가 났는데 이것을 갖다 못 갚으면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사기죄로 걸려 들어가잖아요. 유치장으로 이제 끌려 들어갔어요. 고소고발의 단계가. 왜냐면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래가지고 유치장에 다 갇혀있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여보, 돈 좀 구하러 다녔어. 이러면 참 좋은데, 딱 한마디 하고 가요. 뭐예요? 여보, 기도할게요. 참 듣기가 싫어요. 돈 좀 네가 해와라. 이런 말을 해도 기도할게요. 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막 생전 보도 듣도 보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돈 좀 구해야지. 네가 뭐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막 욕을 하는데, 형사님이 이제 그 아내가 돌아오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최 집사님인데 지금 장로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주먹 썼으니까. 최 사장님, 이 형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 IMF당에서 너무 하여튼 직간접적으로 사기꾼이 돼서 이 징역을 살게 하고 싶어도 방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서류 세 장만 준비해오면 집행유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구속 수사 받게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빚쟁이들한테 가가지고 천천히 받아도 되니까 이거를 조금 이유를 걸지 않겠다. 이 서류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천천히 받아도 되겠다. 2주의 시간을 주는데 그냥 신발에 닳도록 돌아다니는데 써줘요? 안 써줘요? 누가 써줘요? 그런 거를. 나부터 받아야죠. 한도 안 써줘요. 근데 여자가 그래요. 여보, 기도할게요. 참 듣기가 싫어. 그래서 경찰서를 이제 갔죠. 다시 유치장으로 가는구나. 콩밥을 먹는구나. 이러고 가는데 형사님 뭐라고 하냐. 일주일에 말미를 더 주려니까 이번에는 꼭 써오시기 바랍니다. 석장입니다. 석장.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죠. 신발이 다 닳았는데. 그래갖고 여보 여보 내가 이제 드디어는 갈 곳이 한 군데밖에 큰 집밖에 없는데 이러고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졸레졸레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한참을 이렇게 뜸을 들이더니 얘기해요. 여보, 내가 여기서 늘 기도하는 이 교회당인데 내 마음의 소원이니까 저 앞에 앉아가지고 딱 한마디 말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하지 말고 진심. 우리 한번 따라서 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게 소원이 없겠다. 남자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이 주먹 쓰는 사람이 자존심이지 뭘 도와줘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는다, 내 돈을 믿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30분을 실갱이라고 안 씻고가 막 들들 볶죠. 그거 뭐 입 말하면 입이 뭔 쥐가 나냐, 돈이 드냐, 좀 한 번만 해줘라. 그러니까 이 최 사장님이 그 들들 볶고 그냥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앞에 앉았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말을. 지금까지 내 아내가 헌금 많이 바쳤을 거 아니오. 내가 벌어다 준 것으로 바쳤으니 이제는 일 좀 해보시오. 도와줘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뒤에서 기겁을 해요. 어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냐. 근데 그 남자가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협박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본성 이런 게 문신이 있어서 그러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탄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벌어둔 걸로 이거 한 거 아니냐. 한 번 좀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아내한테 딱 앉아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희한하게 마음이 평화가 임해요. 할렐루야.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평생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처음 불러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화 한 통화 뚜르르 옵니다. 누구로부터 와요? 비쟁이로부터 와요. 이것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최 사장님이시죠? 내 돈 나중에 꼭 갚을 거요? 아머니요, 갚아야죠. 그날 전화가 딱 몇 통이 와요? 더도덜도 말고 네 통도 두 통도 아닌 세 통이 딱 오는데 사장님 천천히 받으려니까 꼭 갚기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불구속 재판을 받고 나서 열심히 해서 빚 다 갚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이것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상현 목사님, 제가 제 주먹을 믿고 인맥을 믿고 사람을 믿고 돈을 믿었는데 목사님 저는 술을 어깨에 지고 가는 것보다 마시고 가는 것이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깨에는 지고 가도 마시고는 못 갑니다. 술만 마시면 못된 짓 다 하고 살았는데 목사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어디가 바뀌어요? 그 가정이 뭐로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정과 교회가 바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삶이 바뀌었습니까?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최 사장님이 아니고 어떤 사장님이 나와요? 삭 사장님이 나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이 삭 사장님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2절의 이름이 뭐예요? 삭개오. 성은 삭개오, 이름은 개오. 그것은 이제 제가 하는 얘기고요. 이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자카이오스라는 히브리어인데 크게는 다섯 가지 뜻이 있어요. 순결하다, 순결한 자, 무죄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청결한 자, 이런 뜻이 자카이오스라는 뜻에 있어요. 이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줍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 삭개오를 낳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로마의 그런 그 치하에 많은 유대인들이 타락이 될 때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아들 마음에 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흠결 없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 삭개오가 그렇게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은 삭개오인데 그의 이 직업이 두 가지. 그 뭐예요? 첫째는 세리장이요. 둘째는 부자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청결한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딱 보니까 돈을 누가 제일 잘 벌어요? 세리가 잘 벌어, 세리가. 그러니까 그냥 돌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죠. 아니면 이거 뭐 말하자면 징역을 살게끔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되니까 부자가 되는 아주 고속도로를 탄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뭐가 와요? 양심의 가책이 와요. 돈만 많으면 뭐 누가 욕을 해도 아 저거 매국노다, 로마의 앞잡이다 그런 거 귀로 하나도 안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마음에 나이가 이제 40, 50이 넘어가니까 갱년기, 남자 갱년기가 왔는지 마음도 뭉클하고 드라마 보면 눈물도 좀 나고 요상한 그 좀 이렇게 이런 거 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가만히, 이 삭개오란 이름이 뭐예요? 청결한 자. 그러니까 삭개오야 부르면 그 청결한 자인데 사실 어떤 자예요? 더러운 자 같이 살고 있어요. 그게 마음속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기서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죄인의 집, 죄인 더러운 삭개오의 이름과 정반대인 더러운 자의 집에 가는구나. 예수님도 더러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 같은 그 죄인의 집에는 예수님이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수군거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사람이. 무사람이라는 한글 뜻은 뭐냐면 좀 많다, 다수의 사람이 이런 뜻인데 사실 그리스어 원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판테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영어로는 they all, 동네 사람 전체가 모두가 다 예수님과 삭개오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안에 자기의 딸과 아들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은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한데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자기 사춘기를 당한 딸과 아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덕택에 잘 먹고 잘 살아서 좋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면 너가 아버지 매국노지, 너가 아버지 매국노지 그렇게 하니까 배불렀을 때 좋았던 거, 좋은 옷 입었던 것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너무 수치스러워요. 딸이 와가지고 그래요. 삭개오한테 아빠 창피해서 못 살겠어, 아빠 미워, 아빠는 이름은 삭개오인데 더러워, 내 방에 들어오지 마, 나 사춘기인 거 알지, 아빠 오다 하고 끝났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것이 몰려와요. 그죠? 그러니 그런 삭개오가 이제는 이 부자와 세리장이라는 부자에서 좋았던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세리장이 줬던 그런 모든 그런 이 권한은

수덕으로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오늘 좀 가서 해야 되겠다. 수첩을 들고 다 나갔는데 집이 양 청소가 안 되니 너무 더러워요. 남자가 왔는데 이렇게 다니. 왜 그래? 눈을 감고 있어요? 봉사예요, 봉사. 그래가지고 사께오가 세금을 내시오, 웬만하면. 그래도 봉사가 뭐라냐면 30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사께오가 딴 때 같았으면 막 멱살을 잡고 할 판인데 그럽시다. 왠지 그날은 자비로운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에는 돈을 받아내겠지. 다음 집을 갔더니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 막 피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여자. 얼굴이 막 빈혈기가 가득하고 머리는 깜지를 못했는지 막 곧 죽을 것 같아, 여자가. 돈을 주시오. 그래서 여자가 뭐냐면 30일만 기다려주십시오. 똑같은 소리를 해요. 여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무래도 내가 30일 안에 죽겠지. 아니면 기도를 해서라도 주님 30일 안에 좀 데려가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세 번째 집에 갔더니 막 소리가 나요. 막 한 여자는 서 있는데 무표정인데 언덕 너머에서 막 어떤 남자가 막 깨를 홀딱 벗고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자는 무덤덤해요. 그래서 삭개오 나으리 세금 받으러 왔죠. 보시다시피 저 남자는 제 남편이랍니다. 제 남편이 참 어느 날 눈빛이 이상해지길래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군대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저는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 남편이자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다 제정신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맥힐랑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물어볼 것도 없이 며칠의 말미를 주겠다. 먼저 얘기해. 며칠을 줘요? 30일을 주겠으니까 어떻게 좀 속으로 아 저런 남편이 있으면 이사를 가뻔지든지 새 남편을 얻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 나 오늘 재수 못 붙었구나 이러고 네 번째 집에 다 갔는데 여자가 나오는데 삭개오 나를 오셨습니까?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가만 보니까 침대에 뭘 덮어놨는데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오늘 세금 낼 돈 딱 마련했는데 어제 우리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 비용으로 써야 되니 그러니까 사께오가 뭐라냐면 알았다. 그러면 며칠을 주겠다? 30일을 주겠다. 하고 요상하네. 오늘 기분이 딴 때가 됐으면 뭐 죽은 건 죽은 것이고 너 죽고 나 죽고 어차 돈을 내라. 뭐라도 집을 이렇게 압류를 하든지 빨강 딱지를 붙일 판인데 뭔가는 자비로운 마음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0일의 말미를 주고 이제 드디어 며칠이 지나요? 30일이 지납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집에 갔더니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데 말끔한 신사가 나와요. 그러니 돈을 탁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물어보죠. 그 봉사는 어디 갔습니까? 봉사 어디 갔어요? 그 남자예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맹인 안내견을 팔았답니다. 제가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그분을 만났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게 되었나이다. 두 번째 집에 갔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는데 여인이요 전에 있던 그 죽어가던 여인은 어디 갔습니까? 여인이 고백을 해요. 삭개오 나으리 여기 좀 앉아보세요. 제가 열두에 12년 동안 피가 멈춰가지고 남편도 나가버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오셨답니다. 제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한번 살겠지. 옷자락을 다 만졌는데 막 벼락이 친 것처럼 몸이 뜨거워지더니 제 눈이 떠지고 이렇게 회복이 돼서 제 손으로 벌어서 세금을 냈나이다. 삭개오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이게 웬 조화냐. 나도 그런 예수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잘생긴 청년이 하나가 나와요. 그 삭개오가 아, 이 여자가 워낙 착하더니 새 남편을 만났구나. 여러분 새 남편 잘생긴 남자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라고 한 사람에서 지금 제가 기도가 부족한 모양입니다만 고쳐서 쓰시기 바랍니다. 좋긴 뭐 좋아요. 그게 사개오 나으리가 보니까 하, 드디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여자가 새 남편을 만났구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자가 뒤늦게 나와요. 사개오 나으리 내 남편이 막 벌거벗고 돌아다니던가 어느 날 그분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군대가 나갔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을 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군대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와서 다 소재를 하고 면도를 하고 얼굴에다 뭘 바르고 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니까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요. 남편이 벌어다가 세금을 다 내주고 마지막 집을 가려는데 이게 뭔 일인가 모르고 딱 삭개오가 가는데 훌륭하게 생긴 12살 먹은 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잘못 들어왔나? 여기는 아줌마만 사는데. 아 그래서 야 내가 잘못된 데 왔나 봐. 그랬더니 꼬마가 삭개오나 아들 기다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나으리는 세금 받으러 오는 날은 조금도 늦는 법이 없는 나으리라는 걸 알고 있나이다 이래요. 이날 딱 아침에 올 걸 알았대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있다고 그래서 탁 나오더니 세금을 내는. 이 세금 뭔 돈이에요? 장례 치를 돈. 그러면서 꼬맹이가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제가 죽어서 관에 딱 누워있는데 저 행렬 사이에서 그분과 만났나이다. 그분 앞에는 죽음도 물러가는데 숨이 쉬어지고 병이 물러가고 회복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삭개오가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막 아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친구 우연히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렇게 제가 똑같이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봐 삭개오 그거 들었어? 그거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귀어 그러냐면 오늘 하루 들을 건 다 들었지. 이미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알아.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오셨대. 뭐라고? 나 그분 만나야 되는데 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친구가 그래요. 그렇다면 빨리 서둘러야 돼. 금방 떠나실 모양이야. 사귀어가 막 번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리기를 해요. 달리면서 생각을 해요. 그동안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죠? 아무리 그런 나쁜 짓을 해도 돈만 많으면 좋다 이렇게 달려왔는데 중얼거리면서 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내가 참 돈이 많아서 성공한 것 같았지만 부자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던가. 마음 나눌 사람도 없고 자식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 돈이 다 뭔 필요하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얼핏 보면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 사다리를 열심히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 보니까 잘못된 건물에 사다리를 받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쩌면 이런 텅 빈 내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제 성경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건 이야기예요. 3절에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살겠다.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만나면 살 것 같아서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냥 보고자 했다. 보면 좋고 안 보면 어쩔 수 없고 이런 표현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리스어에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에테제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 써줘. 제테오.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잖아.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막 샅샅이 뒤지다. 집요하게 찾다. 간첩이 넘어오면 막 군인들이 막 수색을 하다. 막 금반지 말하자면 10돈짜리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막 침대를 들썩들썩. 이게 제테오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제테이는 뭐냐면 미완료 능동태예요. 능동태라 하면 누가 허라 하지 마라 할 것 없이 내가 하는 행동이고 미완료는 뭐예요? 찾을 때까지 완료가 안 돼요.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말고 오늘 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받고 아니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늘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장애가 두 개 있어요. 뭐예요? 키가 작고 뭐가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키가 작은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장애 요인이고 사람이 많은 것은 환경적 요인이에요. 외적 대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나의 체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인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답게 살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성도 때문에 교회 오기 싫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적인 내적인 것이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막 달려가죠. 왜?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교회에 먼저 오면 물론 사람을 보지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막 달려가요. 달려갔는데 키가 너무 작아.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그렇죠. 돌부하거나 뭐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실 삭개오가 주님을 먼저 만나요? 아니면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1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참 기가 막힐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고난주간 전주 목요일이에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죽음을 앞에 두고 어려운 일을 앞에 두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망, 내가 꼭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잡고 치유를 받아야지, 그런 갈망을 주님이 다 본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죠. 그러면서 주님이 했던 행동이 5절에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은 어디예요?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에까지 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삭개오 밑에 가서 누구를 쳐다보세요?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 그 자비가 가득한 눈을 보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면 주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와 인격적인 그런 교류를 갖기를 같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 사자성어 있잖아요. 줄탁동시. 주님이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엄마 닭이 되어 알을 깨주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쪼아대야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쳐다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주님은요, 우리를 도매금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누구야? 누구야? 오늘 네가 예배드리기 어려웠을 텐데 이곳까지 왔구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를 얼른 지금 바로 이 시간 만나주고 싶구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하겠다 하시니라는 단어도 여러분 빨간 줄을 쫙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어로는 데이라는 이제 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반드시 하겠다. 영어로는 must, 반드시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반드시 가겠다. 이 히브리 사상으로는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집에 내방한다는 것은 너와 나는 가족이다. 너와 나는 식구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죄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의 의의가 너희 가정에 비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겠다는 마음, 물론 뒤늦게 보면 그런 마음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너의 죄를 씻겨줄 거야. 너의 수치를 씻어줄 거야. 너의 아픔을 안아줄 거야. 너의 질병을 치료할 거야. 너의 가정을 회복할 거야.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 그런 선포를 온 마음으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최사장님으로 말하자면 뭘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죠. 우리 설교 초두에 그죠? 매고는 못 가도 어떻게는 갈 수 있다? 마시고는 갈 수 있다. 술을 못 끊고 그렇게 돈을 못 끊고 그렇게 이 노름 같은 걸 못 끊는 그 최 집사님도 예수 만나니까 다 끊어지잖아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가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실 2000년 전 당시에 이 랍비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제 헌금을 내거든 얼만큼을 내야 돼요? 우리는 11조라는 전통이 있지만 그들은 20%를 내요. 자기의 소득에서 20%를 내든지 이렇게 재산에서 내든지 제대로 된 구제를 하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오늘 얼마큼을 내요? 절반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그동안

0: 만 쫓아왔던 걸 내려놓고 누가 내 삶의 최고봉이다? 우리 따라서 하죠.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드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갚으리나 갚겠나이다. 원래 속여서 빼앗으면 얼만큼 내면 돼요? 원금 더하기 5분의 1만 되하여. 레위기 6장이나 민수기 5장에 보면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게 되면 원금 더하기 5분의 1을 내면 됩니다. 근데 5배를 내거나 4배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예요? 도둑질을 한 경우에. 출애굽기 22장 1절이나 사무엘하 12장 6절을 보면 양을 한 마리 이렇게 딱 갖다가 뜯어서 잡아서 먹거나 팔게 되면 몇 마리로 갚아야 돼요, 양은? 소는 몇 마리예요? 5.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소를 도둑질하는 게 쉬워요? 양을 도둑질하는 게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양을 도둑질하는 것은 그도 작은 도둑이지만 소는 도둑질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잡아 끌으면 잘못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해야 소를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소를 도둑질하는 건 죄가 더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5마리를 갖고 와야 돼요. 사실 이 삭개오는 원금 더하기 5분의 1만 하면 돼요. 100만 원을 했으면 120만 원을 준다거나. 그런데 본인 입으로 내 갑죄를 갚겠다는 건 자기가 뭐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나는 도둑놈으로 살았다. 앞으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정말 여러분 똑바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고 변화가 되면 구원이 누구에게 임해요? 삭개오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어디에 임했다?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가, 여러분들의 구역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삭개오와 같은 최사장, 최집사님, 최장로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처럼 제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변화될 수 있으면 가정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I die daily. 그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예수로 살아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이유로 오늘 삭개오와 같은 아픔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진 건 많아도 마음이 공허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겠죠.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유식한 말 써서 죄송하지만 sovereign invitation이라고 그래요. 주권적인 부르심이다. 그런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저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다면 주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문제도 주님 앞에, 그 문제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구원받고 내 삶도 구원받고 내 가정 가문과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로의 초대 지금까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5081-2234번, 010-5081-2234번으로 전화주시거나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주제로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3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강사는 서울축복교회 심홍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 열린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호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댄스 신학원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아름다운 실록의 달이어서 우리가 계절의 여왕이다, 계절의 보석이다라는 찬사를 보냈었죠. 5월 정말 아름답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그 아름다운 5월도 내일로 끝납니다. 5월에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가정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글 한 편 이 시간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걸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자칫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 명예, 건강 이 세 가지는 모두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잃어버리면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겠지요.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믿어워라 우리 가정 아이노스탑 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참 아름다워라 사계절 찬양 새소리 그리고 기타 연주로 들어봅니다.

반향 가득 기쁨 카드,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성경 잠언 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네, 이 말씀 잠언 6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지난주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6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87님, 손녀를 봐주러 부평에서 강남으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이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여전히 찬양과 함께 은혜를 주시는 극동방송에 감사하며 오가는 길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답니다. 점점 무더워져가는 날씨에 극동방송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5081님. 6학년 그리고 3학년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어요. 네,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우리 극동방송을 들어요.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주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답니다. 8553님, 할렐루야, 오전 근무 마치고 퇴근길에 청취하고 있어요. 내일 주일도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출근합니다. 여기는 인천이랍니다. 네, 힘들지만 극동방송 들으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5292님, 몸이 아파서 집에서 극동방송 들으며 성경을 읽고 있답니다. 네, 잘하셨어요. 곧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6249님, 직장 괴롭힘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퇴사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 성실하게 살 용기와 다짐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가져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216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6008님, 중학교 때 외운 구절이 바로 잠언 6장 6절이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2545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799님, 빨간 신호등에 차를 멈추고 그리고 이렇게 극동방송에 퀴즈를 정답 보내고 있습니다. 청지기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205님, 퀴즈 정답 잠언 6장 6절을 적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극동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8593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592님, 주방에서 식칼로 손을 다쳐 며칠째 한 손으로 집안일하는데 모든 하나님이 지체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맙습니다. 다치신 것에도 감사하는 그 신앙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5216님, 홍천에서 남편과 함께 들으면서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강원도에 어느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메시지가 있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의 글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염치불구하고 간곡한 부탁 하나 드립니다. 제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일하기는 고단하고 해서 고심 끝에 부업으로 화장품 판매를 시작합니다. 정말 귀한 물건을 아주 적은 마진으로 특별히 선보이는 것이니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꼭 한 세트씩 주문해 주시면 더없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죠. 목사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시면 직접 화장품 외판까지 나서셨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눈시울까지 붉어졌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을 읽는 찰나 저도 모르게 아 하는 탄성과 함께 환한 웃음이 터져나왔답니다. 목사님이 판매하신다는 화장품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국 명품이었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전해주신 제품 설명이 이렇습니다. 주름진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발라보세요. 깊은 주름을 펴주고 마음의 평안까지 찾아줍니다. 원망이 서린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 빛깔의 립스틱을 권합니다. 험담을 막아주고 입술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줍니다. 맑은 눈망울을 위해서는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늘 소지하십시오. 세상을 보는 눈이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거친 피부를 위해서는 미소라는 로션이 최고입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 안으며 당신의 하루를 행복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최고의 영양제는 성실이며 가장 개운한 세안 비누는 미안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은 마지막에 주문 주소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주문처.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1004번지. 네, 이 카톡 메시지를 다 읽고 나니까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하고 향기로운 화장품이 제 영혼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미소 로션을 바르고 용서의 향수를 뿌리고 꽃향기 가득한 축복의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사에 형통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뽑은 말씀인데 두 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이지요? 모두 두 절입니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뽑은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일까요?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하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 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뽑은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데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이지요? 모두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 구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

출판 출판사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 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 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트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다 황금푸드에서는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4648님 언제나 은혜로운 방송 은혜로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2011님 모든 것이 풍부한 좋은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국내외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들을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지 않았나 깨어 기도하는 자 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1491님 미군 부대 택시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극동방송은 운전의 동반자랍니다. 다양한 찬양, 설교 말씀, 간증, 많은 은혜도 받고 감동 그 자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729님 늘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주시는 이 시간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675님 늘 게으름 피우는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개미는 작지만 힘을 여럿이 모으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지요.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겠습니다. 5876님 오랜만에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289님 성경 퀴즈 오늘 처음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6159님 반찬을 만들고 있어요. 혼자 있는 동생한테 보내려고요.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도 잘 받았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아멘. 또 3784님 아들이 고3이어서 학원 태우고 차 운전하고 가는데 이 말씀이 나와서 아들에게 응원차 화이팅 하라고 했답니다 하시면서 또 잠언 6장 6절 말씀 적어주셨네요. 9507님 늘 기도를 게으르게 하지 않고 응답이 오래 걸린다고 포기하지 않는 삶 인내로 보내겠습니다. 아멘. 9952님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는 우리의 인생이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저의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 저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키게 하시고 성실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 부끄러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제게 보이시고 주님의 진리로 저를 지도하여 주소서.

주님은 제 구원의 주님이시기에 제가 온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친밀하심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오니 제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제 발을 그물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의 근심에서 저를 끌어내 주옵소서.

저를 보호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저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이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5월도 내일이면 끝납니다. 5월의 마무리 잘 해야겠지요. 주변 정리도 하시고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도 하세요. 또 인사해야 할 분이나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화해와 정리를 잘하는 5월의 다섯 번째 토요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영국의 조지 왕은 형 엘버트 빅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뒤 큰 책임감과 긴장 속에서 불안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식힐 겸 어느 도시의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전시된 작품을 둘러보던 중에 서로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꽃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같은 재료와 무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는 윤기 있고 생동감이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볼품없었지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뒀는지 공장장에게 물었는데요. 공장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하죠. 저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이곳에 전시해 둔 건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목사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말씀 생각나네요.
1: 우리 믿음 생활도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네. 이 꽃병, 하나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윤이 나고 하나는 윤이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 믿음하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사업도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나를 하시더라도, 맡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광로에, 왜냐하면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하고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0: 아멘. 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가전부품 분야에서 4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오며 국내 최초 기술 개발의 신화를 써내려온 강국창 회장. 탄광촌의 가난한 공대생에서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기업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재기의 시간을 지나 오늘도 현장을 누비며 믿음과 기술로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가고 계신 동국성신 강국창 회장님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40년간 국내외에서 가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엔지니어로서 국내 4개 지역에 5개 공장, 해외 4개 나라에 5개 공장, 약 한 800명 종업원을 두고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전국경청협의회 회장을 같이 겸하면서 인구감소 대책 국민운동과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도 지금 함께 전개하고 있는 강국창입니다.
3: 장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 예.
3: 가정제품 하면은 여러 가지겠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장로님이 만드는 가정제품이 뭐예요?
2: 제가 가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대우전자가 생기기 전 금성사만 있을 때 부터 가전제품의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서 TV를 만든다 그러면 케이스만 만들고 그 속에 있는 브라운관이라든지 뭐 이런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냉장고도 역시 냉장고 케이스만 있고 그 안에 얼음을 얼리는 모든 그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빨리 국산화를 해야 된다.
3: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셨다.
2: 그렇죠.
3: 그럼 또 회사 이름이 동국성신. 뭐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2: 우리나라는 그 한때 기아 자동차를 타고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타고 기아를 못 들어가요. 경쟁 회사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전 3사가 있는데 LG, 삼성, 대우가 있는데 이 세 개 회사는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네. 한 회사의 협력업체면 다른 회사의 협력업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부품은 제가 혼자 만드는데 공급을 다 해줘야 되는데
3: 그렇죠.
2: 네. 그러면 회사를 세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인을 세 개를 만든 겁니다. 회사 이름을.

0: 그래서 동국전자는 대우전자 너희하고 협력업체. 그다음에 가난전자는 LG전자 너하고 협력업체. 성신하이텍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삼성전자하고 협력업체를 맺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회사가 세 개가 된 겁니다.
1: 그럼 세 가지의 이름을 만드신 거네요.
0: 그렇죠. 네. 그러다가 20년 이상 하다가 대우전자가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법인을 세 개 운영하는 건 힘들으니까 두 개를 합쳤습니다. 법인 세 개를 두 개로 줄였죠. 그래서 동국성신이 된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2: 그런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0: 지금 한 45년 뭐 가까이 됐죠.
1: 와, 오랫동안 운영하셨네요.
0: 올해 50년 네. 가까이 됩니다.
2: 그 대학을 졸업 맞고 바로 시작하셨고.
0: 대학 졸업하고 ROTC 제가 3기입니다. 1학번이니까 3기로 67년도 2년 동안 군대 복무를 하고 그다음엔 예, 나와서 취업을 한 10년 하고.
2: 그렇죠. 그럼 장로님은 그냥 탄탄대로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시련도 좀 있었어요.
0: 시련이 많았죠. 굉장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원래 사업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직장생활 할 때는 최연소자 그때는 들어가면 수습사원, 준사원, 사원, 주임, 계장, 과장, 부장 이런 직제가 네. 있었습니다. 근데 수습사원에서 사원되고 사원에서 뭐 주임되고 계장되는 부장까지 올라가는 건 최연소자로 항상 먼저 승진이 됐습니다.
1: 네.
0: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남보다 열심히 했더니 그런 기회를 줬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부터는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고 시작은 했는데 퇴직금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2: 그렇죠.
0: 그래서 예. 굉장히
2: 자금도 딸리고
0: 예 자금도 딸리지만은 제일 문제는 제가 기술부장 개발부장을 할 때는 업체들이 제게 점심 식사라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막상 이제 사업업자로서 그 회사 사업을 네. 물건을 좀 설명하러도 납품하기 위해서 갈 때는 그렇게 그 창구가 굉굉장히 어려웠어요.
1: 상황이
0: 부장이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 창구서부터 담당부터 이렇게 거쳐가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2: 장로님 네. 결혼하고 시작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하셨어요?
0: 결혼하기 전에 했죠.
2: 그러면 저 사업이 잘 되니까 네. 결혼도 하고 부도가 언제 났어요?
0: 잘 돼서 결혼 잘 될 때는 그 시작할 무렵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고는 역시 뭐 그렇게 평탄 뭐 넉넉하다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1: 사업을
0: 처음 시작해서 한 초기에 10년쯤 됐을 때
1: 예.
0: 그때는 아주 그 새마을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이랬을 텐데 굉장히 새마을 뭐 성공 사례 강사로도 이렇게 네. 강연을 할 정도로 많이 사업이 이제 좋아졌죠.
2: 그런데 부도가 나고
0: 그리고 그런데 그
2: 친구가 좀 도와준 적이
0: 예. 그래서 저보고 그 국회의원을 하라고 이제 잘 나가니까 젊고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저를 이제 콜을 해서 제가 이 사업하는 사람이 또 학교 다닐 때 그거 좀 한번 그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하고 싶은 차에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한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모든 이제 도장이나 모든 이제 경영을 내보다 10살을 나이가 많은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격리나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격리 담당 중력을 채용해가지고 그분에게 맡기고 뒀더니 그 수표 남발이 어음 남발을 많이 했어요. 그 쟤는 또 공천에서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때 보니까 이 많은 그

0: 수표가 많이 막 돌아오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1: 예수는 언제 믿으셨어요?
0: 부도가 나고 이제 도망자가 됐죠.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때는 부정수표 단속법이라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면은 형사들이 잡으러 다녀요. 그 집 부근에.

0: 근데 내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를 찾아가 보니까 며칠 없어요. 근데 그 한참 일할 때인데 그 친구 집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좀 답답하니까 피하기 좋은 데가 기도원이 좋다고. 그래서 그때 기도원이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이었는데 그럼 순복음교회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가서 제가 등록하고 그분들이 뭐 담요 하나씩 가지고 기도원에 갈때 따라서 가서 거기서 먹고 뭐 금식이니까 물병 하나 놓고 그냥 누웠다 일어났다 그 예배 그때 다섯 번인가 본것 같아 기도원에서 그때 일어났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1: 네.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회사를 재건하고
0: 네.
1: 이제 회사에 예배도 드리시고
0: 예.
1: 저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0: 네,
1: 그러면
0: 그렇습니다.
1: 흙수저가 금수저가 됐다고 하는 책을 내신 것 같은데.
0: 예, 제가 이
1: 예.
0: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수 있다는 책을 이렇게 냈는데 그게 5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 5세가.
0: 5세도 벌써 이제 뭐몇 권이 안 남았다 그래요.
1: 이건 그럼 장로님이 그동안에 겪어오신 모든 경험담이 여기 들어와
0: 네,
1: 있군.
0: 그렇습니다.
1: 나는 광산촌에서
0: 네.
1: 어렵게 어렵게 자라는 흙수저가
0: 예.
1: 지금은 저 먹고 살만하고
0: 예.
1: 뭐 골프장도 갖고
0: 예.
1: 계시고 남 부러울 거 없고 그
0: 그렇습니다.
1: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맺으셨어요.
0: 아들을 하나, 딸 하나
1: 남매.
0: 남매.
1: 그것도 사모님 칭찬 좀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어?
0: 우리 중매로 그땐 뭐
1: 중매.
0: 만났고요. 제가 그 사업한다고 뭐 그냥 뛰어다니니까 그렇게 잘 해주지는 못했지만은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잘 견디고 기도로 우리 집사람은 먼저 교회를 좀 나갔고요. 제보다가 먼저 나갔는데
2: 그러셨군요.
0: 그래서 그냥 지금 많이 잘하려고 그동안 못해준 걸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니,
0: 대구
1: 그러면
0: 사람인데
1: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강원도요?
0: 예, 쟤는 우리 형제가 구남매인데 구남매의 열한 식구지 부모님하고 제가 셋째입니다.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쟤인데
1: 셋째.
0: 셋째인데 제 고향은 강원도라고 그러는 거죠. 태백이라고. 단광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중고 다 나오고 아버지 단광, 형님 단광, 누나 이제 자형도 단광. 그럼 제 차례인데 쟤도 단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2: 네.
0: 근데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러던 차에 이웃 그 회사에서 태백고등학교 나와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에 진학하면 입학금부터 매월 잡비하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대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왔어요. 하도 이제 그래서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2: 그 얘기를 듣고 도전하신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이것이 뭐 정말 이때 아니면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 탄광에서 그죠.
1: 탄광에서.
0: 예.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그냥 조그만 꼬마 전구를 켜놓고 그냥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서 근데 그 시험을 쳤는데 전뭐 취업 저 합격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 그래 이제 거길 졸업을 맡으시고 그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0: 그렇죠. 이제 ROTC니까 장교로 2년 동안 복무를 했죠. 군복무를 소대장으로서. 그 소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제가 소대장 임관할 때그 교관으로부터 첫 받았던 그 어록이랄까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명예는 상사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그런 걸 듣고 그 제가 일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더니 그것이

0: 것이 지금 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한 좌우명이었다 네. 이래 생각을
1: 그 합니다. 이후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다가 또 사업도 도전하시게 된 거군요.
0: 네. 네, 그 어느 어디에 가든지 아 명예는 상사에게 돌리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 네.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 생활하니까 어떤 집단이나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빨리 인정받고. 아.
2: 그럼 인천에서 지금 직장 예배를 드리신다는데 예배 장소가 어디예요?
0: 예배 장소가 우리 아, 평소에는 예배실이고 그걸 예배가 끝나면 휴게실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공간을 식당에서도 하고요. 저희 공장이 인천에 있고 광주 전라도 광주에 있고요. 창원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골프장인데 전부 다 매월 첫 근무일에는 주변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그 예배 끝나면 원례하고 그 원례 생일자 축하도 해주고 뭐 그다음에 또 잘한 팀 그 한 달 동안 했던 실적을 팀별로 발표를 해서 팀이 잘한 팀에게는 작은 뭐 상품을 주고 잘 못한 팀은 나와서 제일 꼴찌한 팀은 왜 못했는지 격려 박수 받고 뭐 이런 식의 행사를 네. 합니다.
2: 아니 그럼 교회는 지금 어디 나가세요?
0: 서울 수정교회, 수정교회라고 인천에도 불로동에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조일래 목사님이 네. 그 이제 시무를 하는 교회인데 제가 원래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서 신학생으로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 집이 그 가까이 있어서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고 항상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장 가까운 교회 가보자 이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부모님 집에서 가장 가까운 2층 교회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수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 때 개척을 한 교회인데 아 이거 뭐 일꾼이 하나 왔다고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감투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제 부흥되니까 아 이 교회가 너무 좁으니 교회를 좀 넓은 데로 옮기자 이래서 제가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불로동 인천에 그 보이라 공장을 했던 공장을 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거기 교회를 지었습니다.
1: 아, 그래서
0: 인천에 수정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를 아주 잘 짓고 크게 지었는데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그까지 다 가면은 좋은데 상당 부분 이제 떨어져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본교회가 그리 인천으로 옮겼으니까 그러면 본교회 이름은 수정교회로 하고 서울에 남은 교회는 서울을 하나 붙이자 이래서 거기 남은 교회를 서울 수정교회를 붙이고 제가 그 남아서 남은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지금
2: 그럼 이제 제주도에 골프장을 하시는데 예. 제주도에 골프장이 여러 개가 있죠?
0: 예.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골프장이 제일 마지막 골프장이었으니까 제주도 30개 중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골프장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골퍼들이 전부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골프장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까지 별로 흑자 경영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2: 제주도에.
0: 예. 다행히 저희 회사는 그 코로나 때 값도 별로 뭐 올리지도 않고 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괘씸죄에 들어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 가장 선호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제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강국창 장로님의 간증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이신 강국창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여러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해외에서도 또 여러 공장을 또 운영 중이시라고 들었거든요.
1: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는 시장이 작아서 못 견디는 상태죠.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우리 고객사죠. 그러니까 LG, 삼성, 대우 할 것 없이 전부 해외로 이제 공장을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반 진출 같이 가자 이러면 그 우린 부품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노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때 다 이렇게 같이 따라간 것이 처음에는 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멕시코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두 곳이 있는 건 멕시코가 유일한데 그다음에 베트남, 폴란드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갔는데 현재는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이래서 국내 경쟁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전부 다 중국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서
0: 네.
1: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2: 만약 장로님이 다시 시작한다 인생을 그동안에 하시던 걸 그대로 하시겠어요? 아이, 난 그거보다 뭐 정치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1: 전 물건을 만들고 개발하고 남이 못하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그것이 아마 천성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라고 생각해서 다시 해도 전 제조업을 할 것 같습니다.
2: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죠.
1: 예.
2: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요?
1: 옛날에는 자금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기술이 있으면 자금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돈이 없어서 뭐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모자라는 거예요.
0: 네.
1: 기술이 경쟁국에 비해서 너무 기술을 개발할 시간이 부족하고요.
2: 그렇죠.
1: 다른 나라들은 경쟁국과

0: 가 없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의 그 기술을 일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1: 그렇죠.
0: 80-90%를 일본에서 배웠는데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놀 때 우린 놀지 않았거든요.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일본을 따라 아리케준 선생 나라를 그냥 그 능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모양을 보고 본뜬 나라들이 참 많이 생겼죠. 중국에서부터 뭐 중국도 우리 수교하기 전에 김의중 회장 계실 때 냉장고 공장을 만들어주러 중국 갔어요. 그때는 중국이 어느 정도였나 그러면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사람 드라이버 들고 있으면 볼트를 날라주는 사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나라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아 이거 완전히 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1: 중국이
0: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K-팝의 그 흉내 뭐 7명 8명 그 율동하고 노래를 로봇가 다 해요. 같이 똑같이.
2: 네.
0: 아 거의 완전히 아 이래 가지고는 지금은 완전히 그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항주에 갔는데 거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2: 네. 기술 발전이 참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0: 기술도 발전이 됐고 예. 아주 그 환경도 그건 전부 전기자동차니까 매연을 내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리바마 뭐 그타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 이번에 가는데 본사 견학하는데 다 돈 내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예약이 잘 안 돼. 아, 그럴 정도로 발달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에는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죠. 그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치고 자원이 이렇게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밖에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의 손놀림. 요거 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경제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놀게 하고 이 값을 너무 비싸게 하면 우리는 뭐 아무리 산에 가도 열매 하나 먹을 게 없잖아요.
2: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화합과 또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0: 아, 네. 예, 뭐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겁니다. 국가 경영이나 저는 뭐 가정 경영이나 기업 네. 경영이 거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 네.
0: 가정 경영, 가정에도 애들이 배고파서 막 우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안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0: 아유, 우선 애들 밥 먹여놓고 그냥 네. 부부싸움 해야 될 것 같아요.
2: 네.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오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 이런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3: 샬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와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입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극동방송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이런 글이 왔네요.
2: 네. 귀한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의 은혜의 간증, 또 인생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또 한 번 오셔야 되겠어요? 내 네. 얘기가 많어.
0: 예, 예, 많아.
3: 감사합니다.
0: 많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3: 아, 뭐 저희가 감사하죠.
2: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경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주제로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3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강사는 서울축복교회 심홍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 열린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호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댄스 신학원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어느 곳이든 방문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여행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하고 목적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 위함도 있으며 휴식을 위한 방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에 방문하신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나타내심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다가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방문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방문하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에 방문하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진실이며 못 믿을 이야기가 아니라고 확증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인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5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의인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0: 모두가 죄인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부인하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죄 지은 모든 사람, 죄인들에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경고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죄는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사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볼 때 죄의 싹 곧 죄의 결과는 영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 곧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다가 자신을 낮추어 이 세상에 방문하신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죄로 인해 사망 곧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8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방문하신 목적은 세상 모든 죄인 곧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의지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용서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353-7071번 영광교회로 전화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네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떤가요? 긴장되죠. 유쾌한 기분은 아닐 겁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주님 앞에 나타난 세 가지 유혹으로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성도를 그렇게 바라보며 꿰고 있습니다. 이토록 화사한 계절이라 방심하다가는 그 치밀한 괴기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고 도우심이 있으니까요. 결국 이길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세상 유혹 풍파에도 능히 이겨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손재성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시편 3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받는 복이 이와 같습니다. 마른 밭에 단비 내려 촉촉히 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육 간에 풍성해져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고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마커스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시는 함께하시되 친구로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혼란하고 험한 세상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사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234님 사연이에요. 신목사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 문자 보냅니다. 직장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평안해지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7234님 사연이었어요. 저 마음이 고요해지신다고요? 지난주에 저희 저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저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면서 이제 저 얘기를 살짝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 저 신목사님 개구장이처럼 농담하시면서 네. 제 목사님한테 이제 개구장이라는 표현을 이제 붙이기가 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마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노하시는 집사님이 뭐라 뭐라 하셨었거든요. 물론 분위기 좋아지게 하는 분위기를 띄워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제가 저 개구장이 끼가 막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이고 세상에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유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구나. 네, 이런 생각 많이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 아름다운 마음들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그리고 왜 그동안 듣고만 계셨을까요? 왜 문자를 안 보내주셨을까요? 사연 안 보내주셨을까요? 예.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세요. 단어 하나만 이렇게 적어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짧든 길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마음에 막 이렇게 깊이 와닿고 그래요. 정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연 같지 않은 사연도 보내도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끝에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자의 삶이 됩니다. 자, 우리 참 좋네 친구는 토요일 주일에 방송되잖아요. 이 시간에 직장에 계셔요.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사연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 안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상진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평안하라.

네, 이번 사연은요 9507님 주신 사연입니다. 심전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나른해지네요. 몸도 나른해지는 시간. 눈꺼풀은 무겁네요. 그래도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 속에서 다시 힘을 얻네요. 찬양 신청해요. 야곱의 축복 들려주세요. 네, 9507님. 맞아요. 요즘 계절이 또 나른하기 참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간식이 됐든 아니면 뭐 점심이 됐든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이라도 식사 후에는 졸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네요. 제가 건강에 관한 강의를 듣는데요. 그렇게 졸리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 소화시키고 하는데 인체의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모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약해져 있으면 그 소화시키는 일 하느라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절 탓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 건강도 한번 체크해보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저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신청곡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네,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많이 받고 그 예수님 믿고 막 뜨겁고 하면 이랬을 때 이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가지에 열린 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열릴 거다.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에 받았던지 그 옛날 생각도 나고 9507님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신청 많이 해주세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이렇게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9507님 신청곡 야곱의 축복 투 미니스트리 찬양 앨범 중에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역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ABC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돌봄 정책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1인 가구가 고령화와 비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와 건강, 주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단순히 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장애 유형이나 나이보다 돌봄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안에서 보건의료, 주거, 돌봄 서비스가 함께 연결되는 통합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3만 5천 대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TV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시각청각장애인은 일부 비용을 부담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장애인이 방송과 미디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네, 언제 불러도 네 가슴 벅차고 또 코끝이 찡하고 가슴 벅찬 찬송입니다. 산속 깊은 외진 곳에서 퐁퐁 솟아나는 맑은 물이 그렇듯이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를 위해 네 주시는 보혈은 정녕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조금 근심스럽고 살짝 낙심될 때 이 찬송과 함께 하시죠. 희망의 생수가 돼서 벌떡 일어나게 할 겁니다. 홀리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목마른 내 영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분명 눈물로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일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조차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광야에 들어서자 다시 불평하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딱딱하고 퍽퍽한 무교병을 씹으면서 유월절 밤의 그 구원과 은혜를 몸으로 기억하게 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면서 삶 속에 기억의 장치를 남겨두신 셈입니다. 어쩜 지금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작은 은혜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오래된 찬양 한 곡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경 한 구절 혹은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면서 남겨진 일기나 또 다른 삶의 흔적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잠시 멈춰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은혜의 도구,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토요일 순서 첫 곡으로 헤이스윌의 어느 날 문득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그 우리 삶의 흔적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쓰던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빨간 일기장의 그 앞표지에 십자가 스티커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제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돌아보면 참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간간히 썼던 일기를 보면 정말 힘든 순간에도 일기의 마지막은 늘 감사로 끝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바라고 기도했던 그 일들이 다 이뤄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보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은혜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은혜의 흔적,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 흔적은 어떤 걸까요? 예, 궁금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박수진의 아 맞다. 좋은 이웃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또 옹기장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하나님은 결코 기도를 헛되이 듣지 않으신다. 시험이 10개 들 것도 기도하니 한두 개로 줄어드는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 기도는 시험을 막아주는 능력이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험이 줄어들고 환란에서 건짐을 받는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열매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하고 당신의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네, 장일석의 너무 배고파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눈앞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길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기도의 응답은 꼭 눈에 보이는 방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질 뻔한 일을 막아주시고 또 감당 못할 시험을 줄여주시고 위험한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겠죠? 오늘도 우리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듣지 않으십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 민호기 목사님의 감사 위에 감사, 손영진의 은혜로다, 또 러빔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었습니다. 네,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대단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죠. 이미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남겨두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씩 떠올려보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곡 들으면서 그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가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 여섯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간단한 계명 같지만 구체적 사안으로 들어가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컨대 전쟁 중에 적을 죽이는 것은 살인일까? 자살도 살인일까? 성폭행 당해 임신하고 낙태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위반인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이다는 동사는 일단 고의든 실수든 사람의 생명을 직접 앗아가는 행위에 사용했습니다. 또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그 동네 장로들에게 거짓 증인 내세우게 해서 법을 이용해 나봇을 죽인 것도 아합이 나봇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은 악인이 고아, 과부, 이방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도 죽인다고 표현해요. 또 신명기는 아무도 없는 들에서 처녀를 강간한 것을 사람이 이웃을 쳐 죽인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라가라, 즉 골빈놈,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마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관시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죠. 이런 걸 볼 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끊는 것만이 아닙니다. 간접살인, 삶의 파괴, 인격살인, 미움 등도 포함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가? 무르나 마나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생명이나 폐지 줍는 꼬부랑 할아버지 생명이나 뛰어난 석항이나 무지렁이의 생명이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 생명이 특히 귀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고 세상을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 형상의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반역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고 만일 살인하면 살인자를 반드시 사형에 처

라고 명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낙태는 살인인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선 낙태죄를 폐지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수정 후에는 완전한 생명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또 여기에는 근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생명체가 조성될 수 없다는 믿음이 배경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이 성범죄로 임신한 경우, 미혼모로 아버지도 모를 경우 무조건 낙태는 안 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땐 무조건 낙태해도 된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산상수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렵다고 그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서 현실적 대안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낙태는 안 되지만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한 경우 낳으면 입양을 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라고 하죠. 기독교인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 생명이라 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은 안 돼요. 그렇다고 자살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용서받지 못할 죄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살의 죄 또한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성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살은 안 되지만 여러 이유로 자살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여기서도 자살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붙들면서 어떻게 자살하지 않도록 도울 건가를 고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욥은 전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아내마저 떠나고 몸은 지독한 병에 걸렸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에게 쫓기며 깊은 우울감과 두려움으로 차라리 죽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들 모두 자살하진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삶이 힘들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찬송 중에도 예수님은 누구인가 96장 찬송이 있죠. 예수님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십니다. 약한 자의 강함과 병든 자의 고침과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죠. 우리가 이 예수님 붙들고 어려운 때라도 자살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고 또 자살 충동 있는 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쟁 중에는 대체적으로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해 다른 평화적 방법이 없을 때 등 일정한 조건 아래 살인을 용인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지만 이 계명은 예수님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법한 자들에 의해 무고히 살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 죽음에 내몬 이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하시죠. 우린 소극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누굴 핍박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정도에 만족해선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자라나야 하죠. 성경은 자살은 금하지만 나라를 위해 타인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조차 금하진 않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사는 것보다 가치 있게 죽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어렵더라도 주님

꿈뜻을 절대적 이상으로 삼고 현실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이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우리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47-5676번 010-4147-5676번 주뜻우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색깔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신 첫째 날엔 흰색과 검은색을, 하늘과 물을 만드신 둘째 날엔 하늘색과 푸른색을, 땅과 풀을 만드신 셋째 날엔 황토색과 초록색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인데 바로 색깔을 변화시키는 기적이었죠. 예수님은 죽음을 상징하는 어둡고

칙칙한 색을 밝고 생명력 넘치는 색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네, 컬러의 힘은 무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우리들의 기분만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성격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컬러의 힘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볼 때 불안한 사람에겐 단조로운 색깔의 옷을 입히고 의욕을 잃은 사람에겐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히면 차츰 내적인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분명한 색깔이 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란 색깔을 숨기지 말고 더욱 표현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생명력 넘치는 찬양의 색깔로 우리 주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진아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리고 서울모태트 합창단의 찬송 이어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38절.

1절에서 40절 말씀.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던 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찬양을 뜨겁게 부르던 때나 눈부신 석양을 바라봤을 때, 또 친한 친구와 한바탕 웃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분위기가 그랬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목청껏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 무엇도 그 순간의 분위기를 깰 수 없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찬양을 멈추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소통이 엄숙하고 차분할 거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다. 물론 잠잠히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때도 있다. 하나님은 행복한 웃음과 강렬한 사랑, 신나서 지르는 환호송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들이 표현하는 강렬한 감정과 반응을 좋아한다. 그러니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신나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과 친해질 귀중한 기회를 돌들에게 뺏기지 말라. 힘껏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He's a rock. He's

0: is a rock.
1: 콜로라도 남성 사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박신화 콰이어의 감사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경민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네,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한 자연을 보면 감탄이 저절로 되는데요. 정말 표현을 풍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 행복을 주실 줄 믿고요. 우리들이 가진 색깔로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늘 소리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만유의 주제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주제로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3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강사는 서울축복교회 심홍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 열린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 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호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댄스 신학원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이 시간은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0: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예,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예,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1: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2: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3: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4: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벌써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5월은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졌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주 어린이 친구들은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의 특별한 이름처럼 서로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행복한 5월을 보냈겠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떤 친구는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어떤 친구는 생일을 기다리고, 어떤 친구는 떨어져 지내는 가족과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기도 하겠지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는데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6623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우리는 쥐어린이 처음에는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지금은 매주 기다리는 방송이 됐어요. 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사연을 보내주신 6623번님께서는 처음에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 방송을 기다린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이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된다는 사연을 전도사님은 정말 감동이 되었답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기다리며 시간을 맞춰 라디오나 극동방송 어플을 키고 있나요? 방송을 기대하고 방송 듣기를 기다리며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우리는 쥐어린이 어른이들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신다는 사연에 저도 은혜가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방송되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통해 만나고 은혜를 나누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지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방송을 기다리며 또 기다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의 약속을 지키셨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도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 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시기로 한 약속을 지키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주님 다시 오시리,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을 만나 반가워요. 나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사람이에요.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도망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나는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감사한 일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0: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그 이름에 유익을 끼친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의 주인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죄인이었어요. 그는 바른 삶을 살지 못했고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로마 감옥에 갇혔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를 지으며 사는 친구가 있나요? 감추고 싶은 죄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죄를 가볍게 여기며 마음대로 사는 친구들은 없나요? 강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생각에 부끄럼 없이 죄를 지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며 사는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도 크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어요.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여러분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쉽게 짓는 죄도,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할 만한 아주 작은 죄도 예수님은 전혀 짓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깨끗한 거룩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십자가를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복음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매일매일 깨끗함을 입으세요.

0: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생각했고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석방될 때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주었어요. 죄를 짓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은 용서해 줄까요? 편지를 읽어가던 빌레몬은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전에 죄를 지으며 살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나요? 오네시모처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오네시모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죄에 대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조금 조금씩 날마다 변화시켜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실 거니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또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저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겠어요. 죄에 대해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어린이전도 옆에 어린이 로마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우리는 죄 어린이 친구들,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으로 미리의 내가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송인데요. 피처링 안다인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살아가며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실질적인 해답이 되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이 신앙이 되는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정, 우리 집 주방과 식탁에서 생생하게 느끼길 바라며 음식에 담긴 성경 이야기와 조리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 속 음식 이야기해 주실 김태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주사님.
0: 네, 목사님, 성경의 역사가 꽤 오래됐죠?
1: 네, 그렇죠.
0: 한 어느 정도나 됐죠?
1: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구약이 한 5000년, 뭐 신약 2000년 정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쓰여진 걸로 계산을 해봐도 뭐 한 3-4000년 이상은 충분히
0: 네,
1: 되지요.
0: 그렇게 오래된 그 역사 속에 그 전에 드셨던 음식들을 지금도 저희가 마트에서 이렇게 보고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1: 네. 식재료, 우리가 실제로 지금 먹고 또 사용하는 식재료들의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토마토 같은 경우도 정확히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애굽 시절, 이집트죠. 이집트
0: 네.
1: 애굽 시절부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소금, 꿀, 보리 이야기 참 그동안 해주신 그 식재료들 보면은 얼마나 익숙한 재료들이에요.
1: 네.
0: 네. 오늘은 또 어떤 음식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목사님?
1: 네, 오늘은 오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성경에 오이가 그렇게 잘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민수기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민수기에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애굽을 떠올리면서 이제 불만불평하던 장면 중에서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오이를 먹었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불평을 했군요.
1: 네. 오이는 내부가 굉장히 차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몸의 온도를 낮춰주고 특히 여름에 먹게 되면 그 안에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당시에 아마 많이 먹었을 것으로
0: 네.
1: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아요. 그 은은한 향과 그
1: 네.
0: 시원한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 네.
0: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오이 이야기 또 어떤 것들을 또 더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1: 그 오이에 관해서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을 하면서
0: 네.
1: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들이 값없이 이것을 먹었었는데 쉽게 말하면 애굽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자신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불만불평을 하게 된 것이죠.
0: 네.
1: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렇게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역사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 이집트 이제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역사에서 말할 때는 이제 과거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집트에 뭐가 유명한지 혹시 아시나요, 집사님?
0: 이집트 피라미드.
1: 네, 그렇죠. 피라미드를 사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그 큰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필요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0: 네.
1: 그 중에 상당수가 바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0: 네.
1: 합니다.
0: 노동이 그러면 아주 고냈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 피라미드를 짓는 데 동원된 노예들에게 오이를 먹였다고 해요.
0: 네.
1: 근데 말이 되는

0: 것이 지금도 사실 운동선수들이나 이렇게 네. 여름에 바깥에서 땀 흘려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이를 많이 드시거든요. 왜냐하면 오이가 몸의 온도도 낮출 뿐더러 또 수분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노예들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 아마 이집트에서 이렇게 수분을 보충하고 몸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뭐 오이나 뭐 참외 같은 것들을 많이 먹였을 것이고 또 그것들이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0: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음식물들은 그들이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라
1: 네.
0: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노역을 하면서 그 대가로 주어지던 음식이었던 것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딱 나와 보니까 자신들은 이제 애굽을 나오면서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우와 이제는 이런 힘든 노역을 안 하겠구나. 우와 우리 고생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광야를 떠돌게 되면서 또다시 힘든 일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과거의 기억들이 왜곡이 되어서
1: 네.
0: 마치 그때는 덜 고생했고 그때는 값없이 우리가 이런 좋은 음식들을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나와서 오히려 더 고생을 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사실 자주 일어나요.
1: 그러네요.
0: 네, 과거에 사실 되게 힘들었을 때는 빨리 이 시간만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차라리 옛날이 나았는데 예,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1: 네.
0: 네, 그것처럼 사실 사람의 생각과 또 인식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 네. 또 저희의 그 해결 방법과 네.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좀 다를 때는 금세 불평, 불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네. 오이에 대해서 저희의 그 몸의 온도를 낮춰주고 또 수분을 보충해주는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또 어떤 효능, 효과가 있을까요? 목사님.
0: 오이는 사실 그 향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주변에 가끔 오이 못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이를 많이 드시면 특히 여름에는 뭐 이뇨작용도 돕고 여러 가지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더운 여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와 자유로움, 회복을 경험하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오이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1: 네.
0: 이제 오이가 들어간 네. 조리법 소개해 네. 주실 차례인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네. 요리일까요?
1: 사실 오이로 이렇게 묻혀서 반찬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 말고 사실 오이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0: 네.
1: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가정에서 쉽게 또 간단하게 해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이제 오이냉국인데요.
0: 네. 얼음 동동 그쵸. 띄워서 먹으면 정말 네, 시원하잖아요.
1: 시원하죠. 또 불 안 써도 되니까 네. 만들기도
0: 맞아요.
1: 간편하고.
0: 끓이지도 않고요.
1: 네. 이 오이냉국을 가지고 한 그릇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오이냉국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0: 아, 오이냉국수요?
1: 네.
0: 네. 네, 조리법 소개해 주세요.
1: 네. 기본적으로 오이냉국을 만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제가 특별한 재료 두 가지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큰 마트에 가보시면 청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장인데 투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멸치액젓 성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국간장처럼 이렇게 간 맞추실 때 사용하는 간장인데 이 간장이 특별한 거는 색깔이 투명하기 때문에
0: 네.
1: 국 요리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국간장 잘못 넣으면 그쵸. 막 탁탁해 되잖아요.
1: 맞아요. 특히 오이냉국 시원하게 얼음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동국물 같은 색깔 나오면
0: 네, 먹기 싫죠.
1: 네, 그래서 투명하게 맑은 국물 요리할 때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간장이기 때문에 하나쯤 구입하셔서 가정에 두고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0: 네.
1: 이 오이냉국수 하실 때 청간장 쓰시면 뭐 소금이나 이런 다른 재료 안 넣으셔도 청간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간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간장과 액젓이 베이스로 되어 있는
1: 네.
0: 간장이라면 좀 깊은 맛이 나겠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냥 네. 일반적으로 다른 요리에 쓰실 때는 그냥 국간장 쓰시는 것처럼 똑같이 쓰시면 돼요.
0: 네. 두 네. 가지 네. 재료 소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1: 네.
0: 청간장
1: 네.
0: 소개해 주셨어요.
1: 네.
0: 또 하나는 뭔가요?
1: 또 하나는 와인 식초라는 거예요.
0: 와인 식초요?
1: 네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0: 또 식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돼요. 네. 집에서 혹시 사과 식초 쓰시나요?
1: 네, 맞아요. 네네. 저희 사과 식초 먹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거는 포도 식초예요.
1: 네.
0: 그래서 와인을 사실 와인을 만들면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식초인데 와인하고 똑같이 레드 와인 식초가 있고요. 화이트 와인 식초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화이트 와인 식초를 구입을 하시면 오이냉국 하시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이 와인 식초의 특징이 뭐냐면 포도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으면서 와인의 그 향 비슷한 좀 약간 고급스러운 맛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색 이국적이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요.
1: 네.
0: 그냥 똑같이 새콤달콤한데 이거는 맛이 좀 다르네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이냉국 하실 때 이 포도 식초를 쓰시면 익숙하지만 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또 재미있는
1: 네.
0: 그런 맛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마트도 좀 자주 가셔서
0: 네네.
1: 새로운 식재료가 뭐 나왔나 이렇게 둘러보실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재료들이 사실 예전에는 많이 안 들어와 있었어요. 주로 이렇게 뭐 외국 갔다 오시는 분들이 사오시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대형마트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냉국 만들었을 때 조합이 정말 좋아요.
1: 네. 네. 그럼 청간장과 네. 이 포도 식초로 네. 만드는 오이 냉국 네. 조리법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0: 그럴까요?
1: 선생님.
0: 네. 일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초와 설탕 그리고 물의 비율이에요. 물 800ml에 와인 식초 6큰술
1: 네.
0: 그리고 설탕은 5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섞으시면 오 너무 달고 너무 신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물을 좀 적게 잡았어요.
1: 네.
0: 왜 그러냐 하면
1: 아 얼음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얼음을 드셔야 네. 되기 때문에 물을 좀 적게 잡은 거고요. 또 나중에 국수와 함께 드실 거기 때문에 국수에도
1: 아.
0: 양념이 배야 돼서
1: 네.
0: 처음에 이 비율은 조금 작게 잡아서 조금 그냥 먹었을 때는 너무 새콤하고 좀 너무 달 정도가 좋습니다.
1: 네.
0: 네. 그렇게 해서 뭐 평소에서 넣으시는 것처럼 뭐 오이 채쳐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미역도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1: 네,
0: 것 같아요.
1: 미역 살짝 불려서
0: 네.
1: 좀 짧게 잘라가지고 넣으면 좋더라고요.
0: 예, 그래서 오이로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오이 미역 냉국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그거는 그냥 각 가정의 취향대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간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간장 4큰술.
1: 네, 청간장 4큰술이요.
0: 네, 다진 마늘은 한 작은 술 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냉국은 다 완성이 되시는 거고요. 이제 국수 삶으셔가지고 물기를 짜서 또 당연히 찬물로 빨아야 되겠죠. 냉국수에
1: 네.
0: 넣는 거니까.
1: 네, 그래야지 탱탱이 치면.
0: 그렇죠. 네, 찬물로 빠르셔서 국물 꼭 짜셔서 국수 먼저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만드신 오이냉국수를 부어주시고요. 이거는 국수 요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은 달걀도 이렇게
1: 네.
0: 올리고요.
1: 네. 보기도 좋고 네. 먹기도 좋죠.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너무 야채만 많으니까 골뱅이라든가
1: 네.
0: 아니면 집에 있는 자숙새우 같은 것도 이렇게 곁들이시면 한 끼 식사로 정말 손색이 없이
1: 와,
0: 아마
1: 네,
0: 드실
1: 근사한
0: 수 있을 겁니다.
1: 정말 요리가
0: 네,
1: 되겠는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매콤한 것이 좋다 그러면 청양고추 조금 더 썰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맛있고요.
1: 우사님, 이 조리 과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과 좀 어떤 부분 같이 할 수 있을지 팁도
0: 네.
1: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특히 어린 자녀들이라면 이 육수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1: 네.
0: 이 음식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량컵을 갖다 놓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계량컵에 맞춰서 비율을 정해서 또 같이 섞어보면서 이렇게 육수를 만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으면서 요리를 하시면 뭐 불도 안 쓰셔도 되고
1: 네.
0: 또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별로 없어서 아마 자녀들이랑 즐겁게 요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맛있고 시원한 오이 냉국 국수를 준비하고 드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0: 그 돌보심, 인도하심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식탁 자리까지 이어지면 정말 좋겠네요.
1: 네.
0: 네, 성경 속 오이 이야기, 또 오이 냉국 국수 소개해 주신 우리 김태영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청취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 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 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참 작고 초라하지만 이 작은 마음에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 소리는 작지만 이 나라를 위한 간구가 주님 안에 모이고 모여서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목해 보시는 기도의 일꾼 일꾼들이 이 위대한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본문으로 심령의 가난은 천국 입장권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저번 주일에 설교가 끝이 나고 여러분들로부터 이런저런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저 들으라고 한 설교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고 찔리고 아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우리 김현숙 권사님은 완전 나를 향한 표적 설교였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로부터 그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제가 설교를 참 제대로 전달했구나 싶어서 마음이 통쾌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내가 깨어진다 하는 것은 너무도 합당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개똥이 깨어져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말씀에 마음이 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숨겨진 동기가 드러나거든요. 꼭꼭 숨겨놨던 동기가 드러나고 내 자아가 말씀에 잘려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쪼개져서 느껴지는 그 통증은 좋은 통증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고 아픈 이유는 의사가 환자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살아있게 하려고 하다가 생기는 통증이잖아요. 성경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러죠. 칼이 내면에 들어오는데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강하고 예리해서 버겁게 느끼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반면에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말씀은 왜 이렇게 시원합니까? 막 속이 후련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프면서 시원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너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은 똑같은데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내면에 있는 집들을 부술려고 할 때 무너지는 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종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른 통증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내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져서 여러분 내면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끼는 통증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아픔입니까? 답답함입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답답해집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아픕니까? 아프면은 되게 좋은 통증입니다. 그 통증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집들을 말씀의 드릴이 다 부수고 나서 내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통증입니다. 내 안에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가 세워놓던 나는 오라 하는 내 의가 무너지고 자아가 금이 가면서 깨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아픔은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예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찔리면 아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은 수술 후에 통증처럼 살아있는 아픔이기 때문에 좋은 아픔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아 아프다 이렇게 느끼는 통증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답답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답답하다. 답답함은 여러분 내 안에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 집을 성령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결단코 그 집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저항하면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이라는 집이 허물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내 자존심이라는 집이 허물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깊이 파여있는 상처라는 집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은 내 오름이라는 내가 만들어놨던 집들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너지도록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붙잡거든요. 그것을 아, 왜 이래 이러면서 왜 이래 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무너뜨리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과 성령님이 바라는 것이 다른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이 부분만 고쳐달라는 것이죠. 나 이 부분만 좀 약하고 이것만 고치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충돌로 생겨나는 현상이 바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답답함입니다. 영이 내는 신음소리지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낡은 인간들을 개선하는 데 관심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페인트 칠하는 거 관심 없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신앙을 나를 좀 더 좋은 사람 만드는 개선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교회 봉사하고 남들 눈에 조금 더 헌신적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복음은 여러분 인간 개선 프로젝트가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복음은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지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을 시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 자, 이 새로운 인종들,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표현했죠. 이 새로운 인종들이 태어나면 그들의 성품적 특성이 하나 나타나는데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하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 뭔가 대충 알 거는 같은데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니까 그저 착하고 희생적인 사람, 자기 손에 게으치 않고 양보 잘하는 사람, 뭐 그런 마음 정도를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많을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정말 깊고 깊은 말입니다. 심령과 가난을 조금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가난이 뭔지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가난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돈 없는 거? 딱 떠오르죠. 집 없는 거. 저는 이 가난이라는 이 단어를 한 단어에 담을 수 없을까

임팩트 있는 단어가 없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찾았던 단어가 찢어졌다는 단어입니다. 찢어짐. 찢어짐에 비유하면 굉장히 성경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정말 정말 가난한 집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저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 들어보셨죠? 찢어졌다는 말은 스스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찢어진 주머니에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찢어진 옷 뭐 놔두면 됩니까? 자꾸 벌어지기만 하지. 그러니까 스스로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할 때 우리는 찢어졌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헬라어 언어로 가난을 푸토코스로 하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면 완전히 궁핍된 상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점심조차도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남에게 기댈 수밖에 없고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자비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가 푸토코스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내 마음이 파산이 된 상태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잔고가 내 안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의의 잔고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고, 내 안에 선함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한 것이고, 내 의로는 조금도 눈꽃만큼도 나를 살릴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천국에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상태, 그런 내 마음의 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 100% 주시 않으면 나는 끝이구나 하는 그런 상태, 그걸 알게 된, 내 마음을 진짜 그걸 알게 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이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 그러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바로 또 율법으로 넘어갑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 갑니다. 우리 한글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많거든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자기 힘으로 또 억지로 가난해지려고 합니다. 마음을 억지로 낮아지려고 하고, 마음이 낮아져야지 천국이 소유를 얻을 수 있다 하니까 자꾸 마음을 막 억지로 낮춰서 겸손하지도 않는데 겸손한 척 가짜 자기 부인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을 가난한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복을 구원의 조건, 천국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팔복은 구원의 조건, 천국의 조건이 아니라 천국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존재의 특징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가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에게는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천국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인종에 대한 어떤 향기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진짜 구원을 받고 천국이 임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향기가 솔솔솔솔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생겨나는 결과물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여러분, 사람은 점점 자기의 가난을 보게 되고 내가 가진 의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천국 입장권이 아니라 천국이 내 안에 임재했던 증거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천국이 임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주님께서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돌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볼 거야.

라는 말은 주목한다는 말입니다. 막 모든 걸 챙겨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주목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고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해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돼요 하는 그 사람을 늘 하나님이 주목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설교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나 되어야 돼.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을 예수 믿는 신앙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고 어느 날 문득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위해서 살아왔는데 더 필요한 사람이 되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문득 뭘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은 나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나야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제 기도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입에 달려있는 기도. 하나님 저를 사용해 열방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자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에서 입에 달린 기도가 하나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영적인 미숙아라에서 힘이 딸려서 주님 금세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나를 장애자 자녀로 보고 시선을 떼지 말고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태가 예수님을 놓을 수 없는 상태 우리 마음이 진심이란다면 그런 상태가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아닐까 그래 생각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약복강가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내리칩니다.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관절이 부러지면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죠. 그 발목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은 당신 이대로 가면 나 죽습니다. 이 말인 거 아시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졌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게.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 약복강 사건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건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면 된다 이렇게 배워서 야곱처럼 매달려 축복 얻자 이런 식으로 우린 다 이해해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눈에는 이 장면이 강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해진 인간의 손을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읽혀서요. 저는 너무 약했어. 약했어. 너무 약한 손으로 하나님을 잡았는데 이게 잡았는지 잡지 않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약했어. 너무 그 약한 힘 때문에 뿌리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혀서요. 여러분 야곱의 힘이 너무 이 독종이라서 강해서 뼈가 다 부러졌는데도 못 놓겠다 나는 이렇게 어거지를 부려서 하나님이 못 가신 것이 아니라 한도뼈가 부러져서 힘이 다 없어진 야곱의 그 손목에서 나오는 그 힘을 보고 하나님께서 붙들려 주신 사건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저겠습니까? 너무 약해가지고 야곱이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한 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붙들려 준 것이거든요. 야곱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 머리로 살았고 속임수로 살았고 지 생각으로 살았고 지 힘으로 살았고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개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에스라를 만나

0: 나 이전에 너무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경험하지요. 또 야복 강가에서는 한도 뼈까지 맞아 육신까지 깨어집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돌려요. 성경 기자가 야곱의 입장에서 이걸 기록해서 그렇지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기댈 데가 없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는 생존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힘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한도 뼈가 부러진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약해진 야곱의 힘에 붙들린 사건이 저는 야복강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 이해합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왜 오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손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내는 능력 있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약하고 약해진 손, 그 떨리는 부들부들 떨리는 그 손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손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손은 완전히 무력해진 손입니다. 못 박힌 손이며 찢어진 손이며 못에 피를 흘려서 손 하나도 움직일 수 없게 된 손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힘이 다 빠진 상태, 그 손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을 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손이 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38년 된 안전뱅이처럼 설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많은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처럼 우린 다 38년 된 안전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설모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설모가 없어서 선택받았다니까요. 이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점점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복음이 내 안에 기둥이 세워지자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신음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지, 누가 무너져 있는지, 누가 손 내밀 곳이 없어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누군가를 잡고 싶어 하는지,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꾸 시선이 가는 것을 어느 날부터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몰려들었죠. 뭔가 한몫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었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상처 입은 자, 원통한 자, 죄인들, 깨어진 자들. 예수님의 눈은 온통 그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자기 의에 충만한 바리새인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언제나 자기 가슴을 치고 있는 세리들과 창녀들을 향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렇게 울고 눈물 짓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시선이 갖고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었고 주님도 나 너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으로 다 변해갔던 것이 복음이 만든 역사입니다. 이런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신다고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나 하나님 없이 안 돼요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늘 주목하십니다. 심령이 가난이란 여러분, 하나님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갈망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무언가 더 훌륭해지고 더 놀라운 거룩함이 되고 능력과 건세가 나타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 안에 무언가 능력이 많아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복음은
1: 예수

0: 예수 외에는 나는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이렇게 내 마음이 찢어진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찢어진 사람이 아니라 찢어진 그 틈으로 주님이 오신 사람입니다. 찢어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틈으로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 사람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게 가난입니다. 최 집사님이 얼마 전에 현경자매 보고 그런 말 했죠. 천사같이 아름답다고. 그리고 저 눈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도 못한 우리 현경자매가 장애자로 살면서 뭐 우리가 잠시 고백 들었던 한 20, 30분의 이야기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나 모진 인생 살았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건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오면서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에 천사같이 아름답다고 집사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찢어진 마음 속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틈으로 그 찢어진 마음 찢어져 울부짖고 어떤 힘도 없는 그 자매의 심령 속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침투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찢어진 마음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한 것이지 찢어지기만 한 사람이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찢어지기만 한 사람은 피곤합니다. 찢어지기만 한 사람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 수는 있어도 절대 향기 나지 않습니다. 찢어진 마음 속으로 그 틈으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만났고 찢어진 틈 사이에 말씀이 들어와서 이 찢어진 질그릇 안에 그분의 보배로움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찢어진 사람을 지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찢어진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찢기진 상처로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이 들어오실 때 저항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저항하십니까? 아름다운 사람 만들려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그 통증도 못 참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저항하지 말고 영접하시고 아플 때 주여 오셨습니까? 라고 그런 예민한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아픈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지금 녹화하고 계시잖아요. 왜 세우고 놓고 계십니까? 다들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찢어진 상처가 아플 때 주님 오셨구나 하고 문을 열고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 보 이제 그만하시고 지긋지긋 안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사울은 이제 보 그만하시고 그 사울이 장에 찔려 죽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오면 탁 벌리고 장렬하게 죽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비 내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숲. 말씀의 숲 오늘 이 시간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아마 설렘, 기쁨,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저도 어릴 때 언젠가 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크나큰 선물 상자 저에게 선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포장지만 보면 제가 그토록 원했던 최신형 장난감 로봇이 들어있을 것이라 100% 확신했습니다. 그 선물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것을 본 제 얼굴은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제가 그토록 원했던 장난감 로봇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딱지가 들어있던 겁니다. 겉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이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내용물이 없었던 그 텅 빈 상자가 주었던 실망감과 허탈함은 어린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 텅 빈 선물 상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속에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시킨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겉보기는 어떻습니까? 잎사귀 무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배고픔을 채워드릴 열매 하나 없었던 나무는 주님의 저주를 받아 화려했던 생명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희 믿음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이 광경을 본 어린아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한절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거룩한 광경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며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 말 속에는 굉장한 분노와 시기심이 있습니다. 아니, 신학 교육도 받지 않은 저 철부지 아이들이 당신을 향해 감히 메시아라고 소리치는데 당신이 왜 가만히 그들을 내버려 둡니까? 당신이 뭔데 이런 찬양을 받는 것입니까? 당장 소란을 멈추게 하십시오.

0: 쇼라는 교만과 질투가 가득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어린아이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로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얼마나 유창한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세련된 언어로 찬양하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이라 시장하시던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잎사귀가 아주 푸르고 무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9절의 말씀처럼 가까이 가서 보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열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열매는 없고 사람들의 눈만 속이는 잎사귀만 무성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나무를 단호하게 말씀하시지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순간 생명력이 넘쳤던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즉시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껍데기뿐인 영적 상태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행동 비유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거룩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푸르고 무성한 잎사귀를 가진 믿음 좋은 신앙인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도 고통받은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는 주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을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푸르고 무성하던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말라버려 죽게 되지요. 그때 사람들이 놀라 외칩니다.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즉시 말라버립니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건의 핵심적인 영적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21절과 22절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바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바로 그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바로 그 산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문제들, 절망적인 장애물들입니다. 이 모든 산들을 향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무엇인지 다 받으리라 라고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 없는 신앙에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주를 향한 그 여러분의 손이 내려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 말씀의 숲 지금까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3-584-2367번, 063-584-236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주제로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3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강사는 서울축복교회 심홍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 열린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호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에 7330번, 010-8392에 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에 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에 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댄스 신학원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8년 만에 다시 남녘 땅을 밟았던 북한 여자 축구 선수단이 7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만남이었기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쏠렸는데요.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멀어진 그런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시선은 조심스러웠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지금의 관계가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조용히 드러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고 또 같은 무대 위에 섰다는 그런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작은 그런 가능성을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비록 지금은 두 개의 국가라는 이름 아래 단절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5천년을 함께 이어온 한민족의 흐름까지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계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뜻을 이루고 계심을 말이죠. 언젠가 다시 함께 뛰고 또 함께 웃고 또 함께 기뻐하는 날. 그날이 단지 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소망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남과 북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의 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첫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나경화 목사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아주 힘 있는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찬양을 통해 마음을 모으고 나니까요. 이 땅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단단한 그런 벽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벽 너머까지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다시 이어지게 하시는 회복의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절이 길어질수록 더 깊이 기도하고 멀어 보일수록 더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서요.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의 씨앗을 함께 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이 시간이 잠시나마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인데요.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머뚱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북한에서 경제난으로 청소년들의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는 실상을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보위부의 강화된 단속 상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지금 북한이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을 엄청 단속한다고 합니다. 또 남한에 있는 사람과도 연락하지 못하게 겁을 주고 있어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도 몸을 사리고 있어요. 이것은 최근 북한의 상황을 전해주는 탈북 사역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역자에게 왜 이렇게 단속이 심해지고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보위부에서 요원들에게 할당량을 줬대요. 예를 들면 자기들에게 부과된 사업에 필요한 돈이나 시멘트, 쌀 등을 바치라고 할당을 준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결국 돈 있는 사람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보위부원들이 어떻게 이런 할당 품목을 준비해낼 수 있겠어요? 자기들도 살기 위해 그동안 돈이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부과된 할당을 내고 자기들의 배도 채우는 거지요. 북한은 늘 이런 수법을 씁니다. 라며 탄식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에서 한국과 연락을 주고받은 영상이 발각된 사람이 있고 이 내용을 군중들에게는 북한 내부 소식을 남조선에 팔아먹었다고 선동하고 있답니다. 이 가족은 아무도 모르게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사람들이 중국이나 남한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몸을 사리게 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해준 탈북 사역자도 5월 초에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낸 후 받았다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었다며 당분간 연락을 조심해야겠다고 들려주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의 대상이 될까봐 도매상 돈주들이 거래를 줄이고 일반 소매상들은 매대 물건을 축소하는 등 바짝 웅크리고 위축되어 있고 무역회사 간부들도 달러 감축에 여념이 없고 그들을 믿고 활동하던 외화벌이 장사꾼들 역시 감시와 통제가 느슨해질 때까지 유령 생활을 자처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돈

실업주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시장에 의존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이 더욱 어려워져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단속으로 북한 성도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발각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에 식량을 구하러 나왔다가 하나님을 믿고 북한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중국에서 만났던 사역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하며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지하 교회와 성도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나 남한과 연락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중지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보위부원들에게 할당량을 부과해 사람들이 가진 돈을 빼앗거나 검거하는 것으로 북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과 사역자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중국 또는 남한과 연락을 주고받는 감시가 중지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외부와의 왕래가 활발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굳게 닫힌 북한의 국경이 열려야 주민들의 왕래가 활발해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 외부와의 무역 등이 활성화되어야 성경이나 성도들의 필요를 북한 내부로 전하는 데도 용이해집니다. 하루빨리 북한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슈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평화의 시대는 임진왜란 이후로 유례 없이 긴 평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상의 평범한 평화와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숱한 역사적 위기와 전쟁의 상흔 속에서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딸이자 부모였던 수많은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헌신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헌신과 그 결이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교회는 이처럼 나라와 민족,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 자기를 헌신한 호국용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핏땀으로 이룬 평화와 그 위에 이루어진 신앙의 자유를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년 현충일이 되면 다양한 단체들에서 지난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태도는 과거의 희생을 추모하는 추상적인 관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난날을 딛고 오늘과 내일에 대한 삶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거의 사건으로 추모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헌신을 추상적인 관념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적 연결선상에서 지난날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에 반응하며 오늘의 능력으로 내일의 새로운 역사로 써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는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년 의례적으로 돌아오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내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결정하고 선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국 영웅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헌신한 느헤미야를 생각하며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부르심 앞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누군가는 재건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해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믿고 돌파할 수 있으며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남과 북의 모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파수하며 예배와 영적 회복을 이루는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호국 영웅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중요한 키맨으로서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과 추모를 넘어 내일의 창조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새로운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이 주빌리 칼럼에 이어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찬양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평화와 복음통일을 함께

꿈꿔주시길 바랍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회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지난주 극동방송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방송사로 걸려온 전화를 마침 경비 근무를 하시던 집사님께서 받게 되셨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계속 말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사연인 즉슨 딸이 북한산에서 낙상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그야말로 긴급한 기도 요청이셨대요. 전화를 받으신 경비집사님은 저희 직원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바로 공유해 주셨고요. 본인도 기도하시며 너무 걱정이 되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시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드리셨다고 하십니다. 며칠 후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던 그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따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기적적으로 뼈가 몇 군데 부러지고 또 타박상과 골절도 있었지만 수술도 잘 받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살아남이 기적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사고 당시 어려운 관문을 뚫고 취업이 됐던 때였는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니 사직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회사 측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고 근무에 복귀하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머님은 너무 감사하다며 그렇게 받게 된 따님의 첫 월급 중에 106만 9천 원을 헌금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왜 극동방송 서울 지역의 주파수가 FM 106.9MHz잖아요. 그 의미를 담아서 106만 9천 원을 헌금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세상엔 어지럽고 끔찍한 뉴스들이 넘쳐나는데 극동방송에선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오직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찬양 들으시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강중현의 목소리로 나는 믿노라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하늘편지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들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들으시면서 문자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보내주세요.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보내실 번호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엔 몇 분을 선정해서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7002님, 남편과 이동 중에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해요 라고 주셨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시고요. 신청하신 곡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4536님, 여기는 경기도 화성이고요.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 집사입니다. 주의 종이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를 청소하는 중에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너무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신데 신청하신 곡 아 하나님의 은혜로가 우리 4536님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에 함께 들을게요. 3475님, 친정엄마와 함께 듣고 있어요. 엄마 목욕시켜드리고 내일 예배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쉬면서 찬양 들으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아, 어머님도 섬겨드리고 예배도 준비하시고 참 귀한 하루 열어가고 계시군요. 따스한 감동이 됩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으시고요. 이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함께 하시죠.

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벳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768님, 토요일이지만 일하고 왔네요. 힘이 드네요. 복된 주일을 기다리며 식사 준비하며 듣습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힘이 드네요 라는 그 짧은 메시지에 제 마음도 뭉클해집니다. 아, 잘 감당할 능력과 건강과 기쁨도 주시길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6080님, 남편과 친정 가는 길에 지방까지 극동방송 들으며 갈 수 있어서 은혜가 됩니다. 부여 톨게이트 가기 전인데 끊기진 않겠죠. 오래 듣고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서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은혜를 가득 채우셨으니 친정에 가셔도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그런 시간 보내고 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메조소프라노 김미경의 목소리로 함께 하실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가 매일 기쁘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9714님, 암수술 후 병가 중에 있는데 병문 안 오신 지인을 만나 용기 내 전도하고 극동방송도 알렸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요 하셨어요. 아, 아픈 중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 복된 걸음이 감동이 됩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아프신 분들이 유독 많아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함께 묵상하며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아, 모두 모두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요. 5월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지선의 목소리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이 본문은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인간의 시기나 질투, 탐욕과 갈등, 비교의식과 예전관계 등 그런 내용들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하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되었죠. 그 집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여서 총명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반면에 동생 라헬은 총명하고 곱고 아리따울 뿐 아니라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과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나니까 야곱과 결혼한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자기 외삼촌한테 따지죠. 외삼촌은 다른 얘기는 없어요. 이곳 지방의 관습은 언니부터 먼저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대답만 듣게 됩니다. 아무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7년을 다시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간을 일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야곱이 레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외삼촌에 대한 배신감, 거기에 동조한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레아를 사랑한 것보다는 레아를 증오와 미움의 대상으로 보고 생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네 명의 자녀를 연달아 이렇게 매년 1년씩 이렇게 낳도록 그렇게 했어요.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가족 간에 서로 비교되고 또 경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게 더 큰 상처만 쌓여가는 그런 갈등이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런 부분들이 많죠. 가족끼리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끼리 서로 나누고 비교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그렇게 갈등과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정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대나무 마디처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귀한 추억으로 남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갈등을 푸는 문제를 풀어가는 그 원리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울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자신감과 자기 주도성도 있고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눈에 총기도 없고 흐려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여자였지만 그러나 레아는 아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레아나 라헬 둘 다 다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다는 것이 죽을 만큼 자존심이 상하고 견디지 못할 일이라는 것으로 야곱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한국말로는 미래적 의미로 표현되지만 히브리 원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죽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속은 이미 썩어져서 나는 이미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죽고 있는 인생, 죽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낳는 경쟁에서도 실패했고 남편의 사랑도 빼앗기고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자기 인생은 끝이라는 위기의식을 라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라헬은 자신이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헬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푸념을 넘어서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곱이 이 라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한 일이라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라헬에게 얘기하지만 라헬은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구하려고 하고 있고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델 이후에, 베델 사건 이후에 야곱은 이 사다리의 꿈을 꾸면서 인생이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는 장남도 아닌데 장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주권에 의해서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기 와서 삼촌 집에 와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것이 자기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올 수 있었던 힘이었는데 라헬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라헬, 너는 지금까지 너의 방법대로 너의 수단대로 너의 능력대로 다 해결한다고 믿었지만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아니야. 내 삶의 처절한 실패로부터 내가 여기 쫓겨와서 여기에 사는 이 모든 것 과정들도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야. 그렇다면 너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구해. 바로 이 뜻이에요. 야곱이 화를 냈다는 것은 그 라헬에게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화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될 때에 종종 경험하는 것은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문제가 아니라 부부 간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개인 속에 있는 상처가 부부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자녀와의 관계도 어렵게 만든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상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근원적인 문제가 있고요. 표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표면적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근원적인 문제만 풀면 이건 풀리게 돼 있어요. 그 근원적인 것,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생각해서 자기가 더 노력하고 때로는 자기가 안 되면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스스로 하여튼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아 이건 환경이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든지 그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7절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어떤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나 갈등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 있을 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이건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뜻대로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된다고 해서 또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배우에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 생길 때 요 문제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어, 요게 해결되어야 다 해결될 수 있어 생각되는데, 지나고 보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들어올 때요, 사건과 삶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요, 다른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문제를 수용할 줄도 알고 수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라헬과 레아의 이 긴 이야기들 보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여종을 시녀, 그 이 비라입니까? 비라를 남편에게 주었어요. 아들을 낳으라고 뜨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옛날에는 자기 몸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게 자기 자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녀를 내 무릎 위에 놓고 지내겠다, 그런 계가에 자기 아이를 못 놓으니까 몸종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비라라는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는 단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에 뭐가 있냐면 한이 맺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억울함을 푸시려고 자기 호소를 들었다라는 의미의 단이라 지었어요. 또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은 납달리라 지었어요.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아마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자주 가다가 이 라헬도 아기가 놓으니까 라헬 쪽으로 이제 와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여자가요, 자기 종이지만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잠자고 있는데 그걸 좋아할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라헬처럼 자존심도 강하고 능력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총명한 그런 사람에게서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지금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본 레아도요, 그의 시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또 둘 낳아요. 근데 아들 이름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죠. 자기에게는 아들 가시라 짓는데 복되다 이런 뜻이고요. 여섯째 또 아들을 낳아요. 아셀이라 지어요. 기쁨. 근데 이 두 이름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라헬을 놀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복되다, 나는 기쁘다. 뭐 여기는 한쪽에는 내 안을 풀어줬다 이러는데 여기는 나는 기쁘다. 이게 뭐예요? 끊임없는 경쟁과 어려움이 생기죠. 게다가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뭐냐면 리아의 장남 루벤이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서 자기 어머니 리아에게 주었어요. 이때 이 루벤의 나이가 한 4살 내지 5살 됐으니까 합판체인지 뭔지 모르고 이 꽃이 예쁘니까 아마 따다가 엄마에게 줬는데, 이 합판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임신 촉진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이요, 언니에게 간청합니다. 합판체를 나를 달라.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아기를 좀 낳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달라 그러죠. 너는 신랑도 뺏어가고 다 갖고 가서 이것까지도 갖고 가려고 하느냐. 내 아들이 갖고 온 이것을 갖고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오늘 밤은 남편이 당신과 함께 동침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아마 주도권을 아마 라헬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합판체를 먹고 아기를 낳으려고 했던 라헬은 아기를 못 넣고요. 합판체도 없었던 레아는요, 아기를 셋이나 더 낳았으니까 얼마나 자기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원했던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세우고 남편의 사랑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원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레아가 먼저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미움과 증오 가운데 아들을 낳으니까 아, 아들이다 보라, 루벤이라 짓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 지었어요. 하나님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어,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들었어, 시몬. 셋째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는 아, 이제는 내가 이 남자와 연합하겠다, 그렇게 레위로 지었어요.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넷째를 낳았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삶 속에, 버려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었구나. 내게 주신 새 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행복하게 채워준 것은 야곱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넷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요. 내가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울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남편 사랑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양은요, 문제가 풀려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려져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섬세한 이 돌보심이 내 삶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구하지만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참된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사건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도 인맥도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작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문제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궁금하더라니까요. 어떻게 살까?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러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일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으면 안 찾아오니까 문제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구나, 나와 더 가까이 하고 싶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때요? 이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0: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문제를 풀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때를 여셨으므로 그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것은 언젠가요? 라헬이 자기의 능력,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자기의 아리따움과 미모를 가진 그런 것,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던 그것이 하나 둘씩 다 무너지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 자녀를 낳지 못한 이 절망과 좌절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내 방법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들였어요? 야곱의 말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것 같구나. 합판체를 먹고도 나는 못 낳았는데 저 언니는 먹지 않고도 세 명이나 더 낳았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나에게 어떤 권한이나 능력이나 이것이 없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가 간구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달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라헬이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불러요. 23절에 보니까 엘로힘 하나님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러요. 엘로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통과 절망의 세월 후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라헬은 요셉이라 지어요.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아들, 많은 것 이거 원했는데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만 더 달라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자기의 생사복을 주고 계시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젠 자기 마음이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아들을 하나 더 주십시오. 그게 베냐민이에요. 아들 하나 하나님 더 주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그랬는데, 이 생각한다는 이 단어가 자카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늘 기억에 오셨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오 이렇게 오시느라 늘 기억에 오셨다가 때가 되어서,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행동하셔서 요셉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 안 된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 지금 당장 안 되는 일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 이런 분들이 중보기도에 신청을 많이 해요. 그 응답받는 걸 많이 봤어요. 바나바는 언제 많이 하느냐? 바나바는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알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을 때, 그때 바나바를 신청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서 어떤 고백이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어떤 가운데서 환경이 변해서도 아니고 상황이 변해서도 아니에요. 나의 삶을 정말 채워주실 분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찬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을 찬양과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찬양사역자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죠? 벌써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5월 가정의 달 그렇게 보냈는데요. 5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행복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나요?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행복한 삶은 곧 건강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하다는 건 뭘까? 했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것도 건강한 거겠지만 마음이 건강한 게 진짜 건강한 것 같고요. 그러면 마음이 건강한 건 뭘까?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때 또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건강하다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넘치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건강한 것이 진짜 건강한 것이겠죠. 그래서 진짜 행복은 결국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귐을 누리며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진짜 즐거움, 감사,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한 달은 그 아버지 품에 더 깊이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아버지 안에서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며 시간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복음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5월 30일 토요일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금 시작합니다.

히야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홍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어노인팅의 주의 길로 달려가리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시다가 좀 심하게 넘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옷의 외투가 이렇게 많이 찢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옷을 구매했던 브랜드에 찾아가서 이제 수선을 맡기게 됐는데요. 그 수선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게 지금 많이 찢어져서 원래대로 원상 복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찢어진 부분을 다른 자수로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수선을 맡기고 수선이 끝나서 다시 찾으러 갔는데요. 정말 심하게 찢어져 있던 그 부분이 오히려

받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옷이 찢어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상처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저 흉터로만 남겠지만 그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수선사 되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세상의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이 그렇죠.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던 것들 우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고 아름답게 바꿔가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요, 우리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청관웅의 토기장이, 브리딩워십의 숨길 수 없는 사랑, 김명선의 내 삶은 주의 것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 시간 말씀 예찬.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하셨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된 장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고향인 나사렛

나사렛에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어? 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애인데? 어? 쟤? 그 목수일 하던 애 아니야? 하면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는 놀라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쟤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쟤는 그냥 우리 동네의 평범한 아이였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6장 3절의 상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 직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목수이셨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로서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 당시에 뭐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이 목수의 일이라는 것, 사실 귀족층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층에는 토지를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밑에 하층 계급민들 중에는 토지가 없어서 이렇게 목수와 같이 노동을 해서 또 어부와 같이 그렇게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층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층민의 사람들이 하는 일.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우리 집 식탁 그때 고쳐줬던 의자 그때 고쳐줬던 만들어줬던 그 사람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직업들 중에 왜 목수의 일을 하셨을까요? 사람을 낚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어부의 일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목수를 하셨을까?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목수라는 직업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일들이 상당히 의미있게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영혼의 목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영혼의 목수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소를 만들 때에 어떤 재료가 가장 많이 쓰이는가, 바로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 시띔 나무가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띔 나무로 성소의 뼈대를 만들고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혀서 또 성물로 또 성소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없이는 성소가 지어질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목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성전은 창세기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고요. 그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생명나무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목수로, 우리 영혼의 목수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설, 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환상을 본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묘사할 때에 반드시 나무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모든 만국이 치유를 받고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요. 바로 그 생명나무 되신 분, 또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참된 목수이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직도 예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인생을 진정한 목자 대신 또 목수 대신 그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우리 인생에 무너진 그 성전을 회복하고, 오늘 라디오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이루어진다. 그 진짜 행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회복시킬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수 되시는, 우리 삶에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사렛 고향 땅에서 배척 받으신 우리 영혼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실 진정한 목수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한 주 또 살아갈 때요, 그 예수님께 진정한 목수 되시고 진정한 최고의 수선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만나며 교제하는 그 성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사랑교회 김예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over to Zophon and said, "Why did you go to fight the Ammonites without calling us to go with you? We're going to burn down your house over your head." Judges chapter 12, verse 1.
1: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사사기 12장 1절 말씀.
0: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6월이네요. 3일은 6.3 지방선거일이고 6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날 뭐 어디 놀러 갈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투표소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6월 5일 금요일 그리고 6일 이틀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6 극동방송 전국 운영위원 수련회를 갔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강연도 듣고 게임도 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찬식도 합니다. 전국에서 약 1,500분이 함께 모이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단합을 다지게 해야 됩니다. 저희 극동방송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돕는 분들이 바로 이 운영위원님들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Don Moen이 부릅니다. Trust and Obey. 우리말 제목은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Amen. And welcome back to English Bible Fellowship.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Mission FM 김창수와 함께하는 English Bible Fellowship을 듣고 계십니다. Well, it's time for a Bible study in English. 네, 이제 성경 공부할 시간이에요. Last week we learned about Jephthah and his vow. 네, 지난주에는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내용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요. 하나님께 이미 맹세는 해놨지. 그런데 내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 갈 때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심정, 입다가 엄청 슬퍼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땠을까요? 인간인지라 그렇죠? Okay, today we will finish the story of Jephthah. 네,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입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 입다, 그 뒤에도 오늘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뭐 몇 년 다스렸다, 10년 다스렸다, 자녀가 60명이었다, 또 아들 손주 합해서 70명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제가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Let me read today's story for you. Here we go. After Jephthah defeated the Ammonites, the Ephraimites became angry that they hadn't been able to go with Jephthah. Jephthah reminded them that he had called the Ephraimites, but they had refused to come take part in the battle. The Ephraimites and the Gileadites, who were under Jephthah's leadership, fought with each other, even though both sections were a part of Israel. The Gileadites beat the Ephraimites, then found and killed the Ephraimite soldiers who had run away during the battle. The Gileadites controlled a key river pass that the Ephraimites needed to get a home. Whenever anyone came to the river, the Gileadites made them say, Shibboleth. Since the Ephraimites were unable to pronounce it correctly, but said Sibboleth instead, they were easy to recognize and kill. Jephthah judged Israel for 6 years before he died. Ibzan was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Jephthah defeated the Ammonites, 입다가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the Ephraimites became angry.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became angry, 화가 났습니다. That 이유를 보면 they hadn't been able to go with Jephthah. 여기서 they는 에브라임 사람들이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요? 전쟁하러. With Jephthah, 입다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고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Jephthah reminded them. 그래서 입다가 them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That he had called the Ephraimites. He는 여기서 입다이고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But they had refused to come. 여기서 they는 에브라임 사람들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서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The Ephraimites and the Gileadites,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and the Gileadites under Jephthah's leadership, 길르앗 사람들, 이 당시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가 이끌고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싸우는 겁니다. Fought with each other. 이 두 그룹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Even though both sections were part of Israel. 이 둘, 즉 둘은 에브라임이나 길르앗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크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서로 싸우는 겁니다. The Gileadites beat the Ephraimites.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긴 거예요. Then found and killed the Ephraimite soldiers. 그리고 나서 이 에브라임 군인들을 찾아서 죽였다는 것이죠. Who had run away during the battle. 싸우다가 도망치는 이 에브라임 군인들을 찾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The Gileadites controlled a key river pass that the Ephraimites needed to get home. 길르앗 사람들은 이 강둑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통과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곳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고 있었어요. Whenever anyone came to the river,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강으로 오면 The Gileadites made them say, Shibboleth.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곳에 지키고 있다가 Shibboleth라는 말을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Since Ephraimites were unable to pronounce it correctly,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단어를 제대로 발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But said Sibboleth instead. 그것을 Shibboleth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Sibboleth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비슷비슷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생사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발음이었습니다. They were easy to recognize and kill. 이걸 발음하는 것만 보아도 아, 이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다. 아,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쉽게 분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hibboleth라고 발음을 했다면 살았을 것도 Sibboleth 이렇게 발음을 하면 죽였다는 것이지요. Jephthah judged Israel for 6 years before he died. 입다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6년 다스렸습니다. 사사로서 말이죠. Ibsan was the next judge. 다음 뒤를 이은 사사는 입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He had 30 sons and 30 daughters.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 있었습니다. So Ibsan had 60 children in total. 그러니까 입산은 전체 60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This fact showed his wealth. 이 사실만 보아도 입다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And it showed the rank, 그리고 계급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That he had in the nation. 이 국가에서 입산이 차지하는 그런 계급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This town called Bethlehem was probably in the area where Zebulun's tribe lived.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은 was probably in the area. 같은 지역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where Zebulun's tribe lived. 그곳에 스불론 지파가 살았던 곳입니다. It was probably not the one in the area where Judah's tribe was.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살았던 지역에 있었던 곳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And other than that, 그리고 그 밖에 사사 입사는 7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그다지 두드러지는 업적은 없었습니다. Elon was next. 다음 사사는 엘론이었습니다. With an unremarkable 10-year reign.
엘론이라는 사사도 10년을 통치했는데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는 업적은 없었습니다.

and reigned unremarkably for 8 years. 이 압돈이라는 사사도 8년을 통치했는데 그렇게 두드러진 업적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사사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손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Maranatha의 찬양입니다. I need thee every hour. 우리말 제목은 주 음성 외에는입니다.

your great love and protection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us and loving us.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Jephthah, Iptaro 하여금 to find such great success in his life. 살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ven though the beginning of his life was not that good, 그의 정말 삶의 초기는 처음 삶은 그렇게 썩 보잘것 없었지만 Thank you for taking something that most would consider to be bad.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들어 쓰셔서 and using it to fulfill your desires for Israel.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your hand throughout human history.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로 우리로 하나님의 손길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Please continue to bless us and keep us safe. 우리가 기도하오니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사사기 10장 9절에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유다, 지파들 이름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이스라엘 족속 지파의 이름입니다. 먼저 유다를 영어로는 주유라, 한 번 더요, 주유라 이렇게 발음하시고, 베냐민은 벤주민, 한 번 더요, 벤주민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Well, everyone, how did you enjoy the show today?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start the story of Samson. 네, 다음 주 성경공부에서는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을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아름다운 고백. 살람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겐 과거보다 또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 머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답게 사는 것, 아름답게 사는 것 왜 중요한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0: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도소 담장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출소하여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복사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귀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러 멀리 구리에서 오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양대기 목사님, 임혜수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환주의 이름으로 하냐고 하고요. 우리 그 돈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인사의 말씀과 두 분의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교회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참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또 섬기고 있는 양대길 목사입니다.
0: 네.
1: 또.
2: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참빛교회를 섬기는 부부 목사입니다.
0: 아멘. 우리 그 양대기 목사님께서 우리 사모님이시자 목사님이신 우리 부부라는 얘기 안 했더니만 우리 임혜수 목사님께서 부부라고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하고 우리 임 목사님께서는 그 교정 선교를 하시게 된 동기가 있다면 두 분이 좀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예. 남편인 양디길 목사님께서 오랜 세월을 교도소에서 지내왔고 또 교도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에 교도소에서 지내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0: 네.
2: 남편이 출소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선교의 목사님을 따라 전송 3교도소의 편에 간증 및 설교 말씀과 전도 간증을 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오랜 교도소 생활했다는 것이 이제 수감 생활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우리 양대기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뭐 한때는 젊었을 때 좀 뭐라 그럴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이 네. 살고 또 정욕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약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1: 37년.
0: 37년이에요. 아우. 근데 그게 이제 총 보면 전과 횟수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1: 4번. 아,
0: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리고 이제 보호감호도 받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온포멘트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1: 예.
0: 그러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는 이제 메시지를 전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보다 또 미래보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 예.
0: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교도소의 복음을 전하며 또 교도소의 간증을 할 때 그 제목이 내 직업은 강도였다라고 예.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우리 수용자들이 많은 울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우리 목사님께서 내 직업이 강도였다라고 한 이유를 교도소에다가 그 수용자들한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좀 말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네. 뭐 이유라기보다는 우선 그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됐을 때 그들과 또 대화하고 혹은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우선은 저 자신이 안에 있는 분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주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이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0: 네.
1: 사람마다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필요한 곳에 적절한 배움이나 뭐 경험이나 체험 등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용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0: 네.
1: 하지만 저는 교도소를 전과 4번에 37년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0: 네.
1: 마지막은 강도 상습의 죄명으로 징역 20년에 감옥 7년을 받아서 27년 중 23년 6개월을 살고 출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관심 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을 봅니다.
0: 네네네.
1: 하지만 저는 어릴 적 15살

0: 그때부터 교도소 생활을 시작했고 또 37년간을 들락날락하면서 교도소 살다 보니까 담안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제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뭐 저 자신을 강도라고 뭐 직업이 강도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거리낄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1: 네네.
0: 일반 사회인 성도님들께는 도무지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강도 전과자 인생이었지만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또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는 양대길 같은 강도 직업의 전과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살아갈 기회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1: 아, 네.
0: 그렇게 담 안에 있는 이들에게 저도 똑같은 동료였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싶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강도라고 직업이 강도였다고. 사실 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27년 그 죄값을 치르게 될 때 받을 때 그때 재판장에서 재판장 판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1: 네네.
0: 당신 강도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있느냐고. 당시에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 건수는 더 있었습니다. 근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건수로만 강도가 2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업이 강도였다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1: 그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예 잡혔을 때
0: 예.
1: 그때 그 이제 뭐 경찰 예. 뭐 기동대가 한 예. 마을을 뭐 다 이렇게
0: 예.
1: 둘러싸였다 그랬고 또 그 간증 중에 그러면서 그 칼 가지고
0: 예.
1: 이제 자살하려고 그럴 때
0: 예.
1: 그 전에 이제 경찰한테 총을 두 방인가요?
0: 세 발 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1: 한 발이 맞아서 간통이어서 그래도 왜도 뭐 20, 30분 뭐 도망가다가
0: 예.
1: 이러면 잡히면 안 되겠다는 자살하려다가 순간 이제 주님 생각했다고 그랬던 걸 제가 예. 기억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양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기 처음에 교회에 나간 시기가 언제 되셨는지요?
0: 저 어릴 때 동네에 개척교회가 생겼었어요.
1: 네네네네.
0: 그때 이제 제가 5살, 6살 이때 어릴 때니까 그때 이제 고모님 따라서 나가고 또 어머니 따라서도 나가고 몇 번 아이들 나가는 그 주일학교 그 다니기도 했었어요. 사실 돌이켜보게 되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마음에 두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딱 점을 찍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그냥 제가 놀러다니기 좋아하고 바깥에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워낙 어린 나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제가 2월생이니까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7살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는 다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근데 그때 여름 방학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7살 때 여름 방학 때부터 돌아다니는 게 이제 그렇게 좋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머니 속썩이고 가출하고 가출하다 보니까
1: 먼저 특별한 게 아니라 뭐 돌아다니기 좋아해가지고
0: 예.
1: 이제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0: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1: 아 근데 뭐 다니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0: 예.
1: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사람 보면 역마살이 싸다 그랬는데
0: 예.
1: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그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경찰들한테 체포당하기 직전 이제 자살하려고 하다가
0: 예.
1: 순간 이때 죽으면 지옥 간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지요?
0: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도소 사는 사람들은 소년수라고 표현하거든요.
1: 그러니까
0: 성년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당시 인천소년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두 군데가 있었는데
1: 네네네.
0: 거기에서 이제 소년수로 지낼 때 그때 성경을 한 번 정도 통독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읽다 보니까

0: 어쨌든 합하면은 한 번 남짓 정도. 네. 근데 그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읽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믿기만 하라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1: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0: 네. 네.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1: 아, 구원의 확신 없었죠. 그렇지만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까지라는 네.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께서
0: 아멘.
1: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안 넘어가고 이렇게 체포를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판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누범이 몇 범인지 아시냐 하면서 예. 보니까 꽤 많은 거로
0: 예.
1: 이제 조사 기록에 봐도 20번 이상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외람되지만 그 직업이 강도였다고 그랬으니까 강도 행위할 때는 신앙생활에 대한 전혀 생각이 안 났습니까?
0: 그런 것은 있었어요. 목사님께서도 들으시고 또 청취자분들도 듣고 계시겠지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어릴 때 가졌던 작은 씨앗 같은 그런 믿음.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사고치고 못된 짓 하고 할 때 몇 번을 경찰들한테 포위당하고 또 둘러싸고 문 앞까지 이르러서 뭐 나오라고 소리도 치고 네네.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1: 네네네.
0: 그때 저는 아이고 하나님 나 이번만 벗어나게 해주시면은 다시는 이렇게 못된 짓을 안 하겠습니다. 했을 때 희한하게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거든요.
1: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고백도 하고 그런 간증거리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러나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는 교도소에서 수감돼 있을 때 만났다라고 했는데.
0: 예.
1: 그때 좀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가정 기억나시는지
0: 생생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선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하시더라고요 강권적으로
1: 네네네
0: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잡혀서 성동 구치소 당시 성동 구치소였습니다
1: 네네네.
0: 그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면회를 와서 성경책을 넣어줬는데 성경 말씀 잘 읽고 의지해라 하면서 넣어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리는 그 총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아프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네. 한쪽에 벽 보고 앉아서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베개가 있어요.
1: 네네네.
0: 그 베개를 두 개 세워놓고 벽 보고 앉아서 성경책 딱 펼쳐놓고 보게 되면은 딱 그 안성맞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셔서 구약을 12일에 한 번 통독을 하고 신약을 4일에 통독을 하고 합해서 16일에 한 번씩 계속 통독을 하게 하시는데
1: 하루 종일 성경 봤다는 얘기인데
0: 예. 그 밤만 먹으면 돌아앉아서 청소 같은 것은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읽다 보니까 16일, 16일, 16일. 그걸 처음에는 성경에다가 그렇게 맨 뒷장에다가 표시를 해놨었어요. 몇월 며칠에서 몇월 며칠까지. 근데 거기에 10번까지 기록을 하고 났는데, 그다음부터는 그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대기라. 네가 그거 성경 10번 읽든, 100번 읽든,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읽든지 간에 꼭 기록해서 뭐 할래?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 속에 이제 성경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지는 그 말씀들을 네가 마음 속에 새길 수 있는 것 또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마음에 그게 오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10번 딱 적어놓고 그 뒤로는 적지 않고 쭉 읽어 나갔었습니다.
1: 그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쓰기를 사람이 거룩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랬는데 예. 원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나는 성경 몇 권 통독했다는 걸 은근히 자랑삼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0: 예예.
1: 하다못해 금식을 난 며칠 몇 번 했다.
0: 예예.
1: 뭐 옛날에는 뭐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인데 명함에 보니까 40여 금식을 몇 번 했다까지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얘기도 보면 정결한 짐승들은 그 우리가 소를 우리 새김질 한다 그랬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졌고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각을 떼라는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령님으로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0: 아멘. 맞습니다.
1: 성경을 많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내 신비에 새겨서 예.

0: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아마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 성경을 다독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네, 계시겠죠.
0: 네, 그분들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 한번 겸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임 목사님께서 예. 양 목사님을 사귈 때 예. 일반 사람처럼 사귀지 않았잖아요.
2: 그렇죠.
0: 그렇죠. 예. 아까 이제 뭐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할 때도 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라는 말을 살짝 했고 예. 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이제 소개로 우리 임 목사님 님께서 양 목사님을 알게 됐잖아요.
2: 예, 예, 예.
0: 어땠어요? 처음 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강도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2: 예, 예, 예. 네네네. 그때 제가 강도사였죠.
0: 네네네.
2: 처음에는 이제 제가 선교하는 우리 같이 학교 신학교 다니는 우리 동기가 있었어요.
0: 네.
2: 그분이 지금 하늘빛 그 부리의 하늘빛 네. 교회 남양주의 하늘빛 교회 박준삼 목사님이에요.
0: 아, 네,
2: 그분도
0: 그래요?
2: 지금 같이 저희들도 사역도 같이 하고 같은 부분을 같이 사역도 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 어느 날 제가 또 그분이 이제 선교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양 목사님을 옛날에 그 천송에서 알게 되었대요. 그분도 그게 한 1년 있다가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분도 수감 경험이 있고요.
2: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에 공부하면서 같이 그 저보고 선교 회원이 되어 주시면 되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제가 좋은 일이잖아요. 일단은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 회원이 되어 주었어요.
0: 아.
2: 네, 되어 주고 또 어느 날은 저희인데 이제 또 만나자 해서 얘기할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전송에 계신데요.
0: 네네네.
2: 그래서 편지를 선교 편지 한 통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군인들한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의문 편지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것처럼 뭐 그 저는 생각 없이 그럼 편지 한 통 해줄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의문 편지처럼 한 통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편지를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답장이 오고 그래서 근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말씀이 굳건히 섰더라고요. 굳건히 서고 믿음이 막 이렇게 강력한 그런 뭔가 제게 오는
0: 뭐가 든든하고 단단한
2: 아니 느낌이 있었어요. 아. 믿음이 저는 다른 거는 다 안 보고 믿음 한 가지만 봤어요.
0: 네.
2: 네. 그래갖고 이제 편지 교제하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영적인 게 이제 통한 거죠 뭐.
0: 아.
2: 예, 저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0: 근데 쉬운 게 아니거든 실질적으로.
2: 쉽지 않죠. 저는 예, 저는 그게. 원래 그 경찰서 앞에 가는 것에도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쪽에는 아주 멀어요.
0: 그렇군요.
2: 그 경찰서하고 뭐 이쪽 교도소 이쪽에는 아주 그 제가 교도소 한 번도 면회 간 적도 없어요. 제가 그 나이에 한 번도 그 앞에 간 적도 없고 누굴 면회한 적도 없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저기 시골에 이제 그 안동 가까이 살다 보니까 뭐 전송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전송 교도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0: 안동 그치에 사셨 네, 어디 사셨는데
2: 봉화하고 현도
0: 아,
2: 그쪽에
0: 봉화.
2: 그러니까 네. 거기 안동 교도소는 있지만은 전송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0: 아, 그럴 수 있죠.
2: 예, 네. 그래갖고 뭐 나중에 이제 편지하다 보면 전송이 어디야? 그래갖고 이제 전송 교도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2: 예. 네.
0: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그 양대기 목사님을 본 것이 제가 이제 경북부 3교도소의 그 성가대를 가르쳤거든요.
2: 네.
0: 그때 봤는데 저는 그때 솔직히 양대기 목사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 안 났는데 양 목사님 그때 저를 통해서 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2: 네.
0: 그러나 이제 두 분께서 이제 결혼 스토리가 참 예뻐가지고 그 어느 날 우리 양대기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가 왔을 거예요. 편지가 왔는지 소식이 왔는지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결혼식장을 참여했던 것도
2: 예, 예, 그때 오셨잖아요.
0: 기억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은 이렇게 출소하신 분들 중에서 검증되지 않냐면

0: 제가 암호십니다.
1: 네.
0: 제가 왠지 교정사역을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옛날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일반 방송에 나왔다 덕이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해가지고 전에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사역을 이렇게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요.
2: 네,
0: 그래서
2: 그러시죠.
0: 덕이 되면은 그분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아 우리가 왜 교정사역을 해야 되는지 왜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이 오면 하는데 우리 양 목사님께서 이제 그 청송 그 2교도소나 3교도소에서 간증을 하고 또 포항교도소 이런 데서 간증을 할 때 교도관들이 말하기를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2: 네.
1: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0: 믿지 않는 그 교도관들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하고 그 중에 때로는 이제 우리 양대기 목사님께서 교도소 수감돼 있을 때 지켜보았던 교도관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분 진짜 목사 됐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방송에 초대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교도소 갈 때마다 좀 마음이 네. 새롭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1: 그렇죠. 어찌 보자면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죠.
0: 그럴 수도 있겠죠.
1: 그런데 그런 느낌 반면에 어쨌든 그 정문 바라보고 또 정문 통과해서 들어가고 교회당에 이렇게 들어가고 할 때 제가 눈물로 눈물로 그 안에 가면 이렇게 방송이 나와요.
0: 네네네.
1: 저녁에.
0: 네네네. 네.
1: 그러면 이제 일과 끝나고 방에 들어와서 손발 씻고 그리고 앉아있다가 방송 나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그 방송을 지금은 TV 방송이 있지만 옛날에는 네. 라디오만 나오던 그렇지. 그런 방송이었는데 네. 그 방송 그래도 뭐 음악 방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 휴식 시간이었는데 저한테는 그 시간처럼 좋았던 시간이 없어요. 뭐 잠들면은 잠자는 시간도 좋긴 하겠지만은 근데 정신 멀쩡히 깨어 있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방송 나올 때 다른 사람들한테 화장실 보실 분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눌러보고서 없으면은 기도하러 갑니다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 방송 나오는 시간 혹은 한 시간도 혹은 그 이상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돌아 나오는 그 시간이 화장실의 시간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0: 네네네.
1: 그때 생각들이 이제 교회당 들어서게 되면 생각이 나는
0: 아,
1: 거예요.
0: 새록새록.
1: 네. 그러면서 이분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곳 시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이름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데 하는 그 마음들에 어떤 때는 울컥울컥 그냥 눈물이 네.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0: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감 경험이 있잖아요.
1: 네.
0: 또 그 안에서 예수 영접하고 그러므로 이제 이제는 수감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이제 들어갈 때에
1: 네.
0: 한때 나의 모습도 비춰보고 또 이분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1: 네.
0: 그런 마음을 갖 것 같은데 뭐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차 지나가지고요. 아,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서요. 우리가 왜 교도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1: 예.
0: 또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교도소 갈 때마다 그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지금도 이제 눈물을 살짝 보여주셨는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교정선교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1: 예.
0: 전투들이 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다른 생각도 많이 있는데
1: 예.
0: 근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모실 그 목적은 죄인 때 모셨거든요. 우리 의인 없거든요. 그래서
1: 예.
0: 다음 주도 한번 그 교정 사역의 소중함 또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1: 네.
0: 듭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우리 양대기 목사님과 이맥수 목사님이 이 부부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거듭날 때는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그 영혼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체명자가 모릅니다. 예수님의 눈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아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아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예,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풍요로운 수확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열매가 있고 창고가 가득 차야 노래할 자격이 있다고 속삭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열매 때문이 아니라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돌려 하나님께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없음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바뀌고 우리의 탄식은 즐거운 노래로 변할 것입니다. 조건 없는 찬양 속에 숨겨진 진짜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이 끝나면 대강절, 그러니까 성탄절 4주 전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해 6월부터 28주간 계속 삼위일체 주간이 됩니다. 이때는 어느 찬양을 부르거나 들려드려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나 삼위일체 주일에 시작되는 이번 주간을 위해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삼위일체 주일에 어울리는 찬송은 뭐니 뭐니 해도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립합창단의 노래로 거룩 거룩 거룩 준비했습니다.

이 곡도 가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룩한 주 오 그의 영광 크도다. 거룩한 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 우리 주께 모두 찬양한다는 우리 찬송가 가사와 거의 똑같은데요. 중간에 또 거룩거룩거룩 찬송가가 나오긴 합니다. 이 곡을 이제 데이빗 크라이스데일이라는 사람이 편곡을 했는데 이 곡은 안산 시립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거룩한 주.

데이빗 클라이스데일 편곡의 거룩한 주 안산 실업선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삼위일체 찬양의 구조가 담긴 전통송영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잘 아시는 노래죠. 찬송가 1장입니다. 이 곡은 보통 송영 덕설로지라고 하는데 원래 이 곡의 곡명은 올드 헌드레드스라고 시편 100편입니다. 원래 이 곡은 깔뱅 우리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라고도 하죠. 프랑스 개혁교회 시편가 다른 말로 제네바 시편가라고 하는데요. 이 칼뱅이 사용한 곡조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곡이 이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이번엔 오르간 반주로 들으시겠는데요. 서울시 합창단입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서울시 합창단이었습니다. 새 합창단을 들으셨는데 국립합창단 안산시 합창단 서울시립 합창단 이 새 합창단이 굉장히 웅장하게 했지만은 또 은근히 다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이 이게 경치를 이야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곡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의 구속하심, 성령의 역사하심까지 연결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는 제가 안 불러드려도 잘 아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오늘 레나 마리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레나 마리아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찬양,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나 말할 수 있네. 이제는 두려움 사라져 우리의 모습 달라도 한 마음 주시니 모두 주께 다 노래하리라.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찬송을 드리어라. 주께 내 모든 것 간절한 한 소망,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이런 가사인데요. 오늘 박신학 화요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박진영 과외였습니다. 이제 클래식한 곡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아베베름 코르푸스라는 곡입니다. 이 아베라는 말은 찬미한다는 말이고 베룸은 진실한, 또 코르푸스는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한다는 말인데 삼위일체의 신비와 경건함을 표현하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배하나이다 참된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간을 위하여 참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몸이요, 그 뚫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렸나이다. 죽음의 시련 중에서 저에게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오 달콤하시고 자애로우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가사나신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아베베름 코르푸스, 리아스 챔버 콰이어의 노래였습니다. 클래식한 곡 한 곡도 준비했습니다. 우비 카리타스라는 곡인데요. 우비 카리타스 et amor Deus ibi est, 뭐 이렇게 가사가 되는데,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외하고 사랑하자. 신실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와 챔버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네, 우비카리타스 이와 첸보콰의 노래였는데요. 이 올라야일로라는 노르웨이계 미국 작곡가의 작품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하죠. 이런 노래들을 방송에 들려드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가사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곡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곡 글로리아 두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글로리아 가사는 제가 말씀만 드려도 다 아시는 곡이죠.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는 선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모차르트의 가장 유명한 그 미사 중에 한 곡인 대관식 미사 교열 339번인데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했는데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두 번째 곡 들으시겠습니다. 윈체스터 교회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글로리아, 교엘 339번 대관식 미사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명곡 비단조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준비했습니다. 이 곡도 같은 가사인데요. 정말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바하의 소신이 끝까지 소신껏 작곡을 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곡을 항상 한다고 본인이 악보 뒤에 쓰면서 어려운 곡이지만은 정말 도전이 되는 곡, 좋은 곡을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비단주 미사 중에 글로리아 들으시겠습니다. 윈스바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비단 조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첫 곡 윈즈바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인데 굉장히 잘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은 더 좋은 합창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찬송가로 돌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여 또 산성이신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들으시면서 노래 부르십니다. 오늘 소프라노.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소프라노 곽신영이었습니다. 지난주 성령강림 주일을 지나고 이제 삼위일체 주일을 시작하는 2주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성가산책 꾸며봤는데요. 이제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5월의 마지막 날은 주일인데 주일 거룩하게 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전능왕 오셔서 먼저 들으시고요. 국립합창단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전승현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영광 영광이라는 곡입니다. 수원시로 와서 다닙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트루나이젠의 일화가 있습니다. 트루나이젠 목사님은 젊은 시절 지성과 학문적 명성이 대단해서요. 학계의 촉망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모두가 훌륭한 교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트루나이젠은 화려한 대학 교수 자리를 뒤로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상처입은 이들이 가득한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 목회자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동료들은 아니 그 좋은 머리와 지성을 가지고 왜 그런 시골 구석에서 썩히려고 하는 거야? 라면서 만류했지만 트루나이젠은 주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의 욕과 학문적 야망을 철저히 부인했다고 하죠. 시골교회에서 사역하던 트루나이젠은 날마다 주민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했고 자신의 지성적인 언어를 내려놓고 가장 낮고 쉬운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내려간 그 작은 시골교회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죠. 훗날 투르나이젠의 절친이면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친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투르나이젠은 자신의 화려한 면류관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졌기 때문에 그 빈들갔던 시골 마을에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낮아짐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성승연의 미랄,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인자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묵묵히 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가족, 또 질병, 열등감, 상처를 피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고난은 약재료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1956년 미국에 촉망받는 다섯 명의 젊은 청년들이 에콰도르의 잔인한 식인 부족이었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중 한 명이었던 짐 엘리엇

같은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적인 청년이었다고 해요. 이 청년들은 부족민들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부족의 창과 칼에 찔려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세상 언론은 아까운 낭비였다라면서 비난했는데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가장 미련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 청년들은 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카 부족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총을 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죠.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십자가를 진 뒤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비롯한 그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어린 아기를 안고 남편이 죽은 그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며 봉사하게 되었는데요. 부족민들이 아니 당신들은 누군데 우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 와서 봉사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그 청년들의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가슴에 품고 당신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저희들이 여기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우카 부족은 전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죠. 남편들을 찔러 죽였던 부족의 추장은 훗날 엘리엇과 청년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 썼던 일기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한 것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팜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스트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팜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스티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마니아 공산 정권 시절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했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독방에 갇혀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굶주림과 매질을 당하셨는데요. 육신적으로는 당장이라도 타협하고 편한 길을 가고 싶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간수들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잔인하게 고문한 후에 피투성이가 된 목사님을 감옥 바닥에 던져 놓았는데요. 목사님은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때린 간수들을 저주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방 밖에서 그 기도 소리를 몰래 들은 한 공산당 간수가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독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이 간수는 범브란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사람들을 고문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당신이 믿는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당신은 자신을 죽이려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이라는 처절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라는 자아를 부인하고 묵묵히 사명의 십자가를 졌을 때, 기도했을 때 오히려 박해하던 공산당 간수들이 변하여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지키심으로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도 역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리엘의 그날, 그리고 파워 월십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그날, 파워워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부끄러워하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수치와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이 수고를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계절의 사나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자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토마스 모어는 헨리 8세 여왕의 불의한 이혼과 종교적 독재에 동조하라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왕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부와 명예, 권력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고 거절하게 되면 가문이 몰락하고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목숨을 건져야지 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배신의 길로 유혹했지만 토마스 모어는 주님의 말씀과 공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대법관의 관복을 벗고 감옥으로 향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단두대 위에 올라선 모어에게 처형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때 토마스 모어는 오히려 처형관을 따뜻하게 포옹하며 미소를 지어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왕의 좋은 신하로 죽는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하로 죽는 것입니다. 모어가 단두대 칼날 아래 고개를 숙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빛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모어는 육신의 눈이 감기기 전에 세상의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지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오늘이 월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토브러브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오늘이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토브러브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정형외과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마가렛 브랜드 여사는 보장된 부와 의사로서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인도의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선교사로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매일 정말 피고름을 닦아내고 문드러진 손과 발을 수술하는 그런 삶은 육체적으로 지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끄럽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쉴 새 없는 사역과 악취에 지친 마가렛 여사는 사택 마당에 주저앉아서 주님, 제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제 젊음과 인생이 너무 아깝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라고 외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환자들이 모여 사는 천막촌에서 희미한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서 손뼉도 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마가렛 의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찬송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 마가렛 여사의 눈에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그 마음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고 해요. 마가렛 여사는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가난하고 냄새나는 환자촌 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안일함을 부인하고 이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천국의 감격을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맛본 사람만 알고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접은 사람만 아는 천국의 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시와 그림의 천국 무도회에 띄워드리고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천국 무대회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 선교사님이 티벳 왕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티벳의 라마교 승려들이 썬다싱 선교사님을 붙잡아서 처참하게 매질을 한 후에 시체들을 던져놓는 깊고 어두운 얼음구덩이, 그러니까 시체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는데요. 그 구덩이는 썩어가는 시체 냄새와 살을 애는 추위, 그리고 굶주림으로 가득한 정말 끔찍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은 절망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썬다싱 선교사님은 그 썩어가는 구덩이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겼는데요. 그 어둡고 추운 시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내 영혼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다. 내 평생에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적은 없었다. 감옥 밖의 궁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지옥 같은 구덩이가 내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였다. 이런 고백을 한 사흘 뒤에 정체 모를 누군가가 구덩이에 자물쇠를 열고 밧줄을 내려서 썬다싱 선교사님을 건져 주었다고 합니다. 썬다싱 선교사님은 죽기 전에, 그리고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기적을 맛보셨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뛰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우입니다. 우리 주변의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 주변에게도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는 가장 좋아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다윗도 그 일생은 우리 모두의 기준을 만족시킬 만큼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보다 흠이 덜하거나 별로 큰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참 많은데 왜 주님은 다윗을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 그 초라한 장막을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높이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왕인데도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소리를 높였지요. 또는 아들에게 쫓길 때도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다윗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또는 내 마음이 나의 행위가 좀 연약할 때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을 구할 수 있고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연약한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남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주님이 기뻐 거하시는 다윗의 장막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오늘 하루.

손유나와 김인식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강중현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야말로 우리의 산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길,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어주시지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더 깊이 채워지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아의 찬양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리고 강찬이 부른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를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행군 나팔 소리로 트리니티 찬송가 앨범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내드리는 찬양 그 사랑의 숨결 한스밴드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레이스 큐티 할머니의 이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왕의 옷보다 바람 부는 들에 들풀이 입은 꽃옷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이런 들꽃이라면 낮은 이로 오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신 주 당신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겨자씨로 오신 예수이십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피운 노란 꽃들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날선 욕심으로 화려한 옷을 입을지라도 그 다음 날에는 또다시 다른 옷을 찾아 입으려 합니다. 그러나 들의 꽃은 지도록 그 꽃이어도 해마다 언제나 그 꽃이어도 볼 때마다 예쁘고 마음마저 환하게 합니다. 밝아지는 위로를, 맑아지는 은혜도 받습니다. 나도 겨자씨처럼 작아서 무시와 괄시, 등한시를 받을 수 있지만 더 주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가면 신부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신부의 옷은 날마다 날마다 새 옷같이 새로울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갑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꽃들은 서로 다르지만 시기도 경쟁도 하지 않습니다. 부는 바람을 따라 함께 어우러져 춤추며 노래합니다. 꽃들은 다 다른데 다 예쁩니다. 아멘.

조준모, 강명식 그리고 김도연이 함께 부른 주는 내 아내, 그리고 아이빅밴드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산 7.2밥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지요.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보내드렸습니다. 자,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4940번님은 전남 광주에서 듣고 계시네요. 잠이 도저히 오지 않아서 방송 들으면서 바느질하고 있답니다. 찬양이 자장가로 들리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잠을 주시면 그것도 참 복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찍 주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6997번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신청하시면서 오늘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 닮으신 친정어머니 우리 조금수 어머니와 하나님 아버지 닮으신 친정아버지 신정균 아버지가 아주 많이 보고 싶네요.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최근 3박 4일 내내 온종이 눈물바다 그 물을 건너간다 올려주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닮으신 두 분을 이제는 천국에서 안식하게 하실 텐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외로움,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그리움 주 안에서 잘 또 위로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실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내시고요. 신청하신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여러 가지 상처 또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 분 한 분 주님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들으시면서요.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오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오묘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0: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 강신의 다피 가스펠 주일 수서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아가퍼 워십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아,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 예배팀들의 곡

꾸며드리고 있어요. 오늘 오프닝 때 읽어드린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죠. 바다가 땅이 되어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실제 바다가 땅으로 바뀌는 것도 주님은 너무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만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것을 마치 땅으로 벽 바꾸셔서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왕이심을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0: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1: 마커스 워십의 정금과 같이 이끄시네 였습니다. 마커스 워십 2025년 항복을 승리로 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마커스 워십도 정말 꾸준하게 좋은 찬양을 참 만들어내는 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찬양들을 이렇게 꾸준히 경배의 찬양들을 만드는 팀을 하나님 보시면 참 기뻐하실 거란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곡의 찬양 함께 할까 합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곡을 골라봤어요.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소마이와다 미니스트리의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와, 이 찬양의 제목만으로도 참 그림이 그려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찬양을 들으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 모두 다 빈들에 다 모여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성찬이 이루어지는, 정말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쁨과 또 은혜가 이 찬양을 듣고만 있어도 가득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해요. 성찬은 성만찬을 하는데, 그 성만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깊고 많습니다.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고 마실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함으로써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여러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접속이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숨은 죄가 있거나 이기심, 욕망 같은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이죠. 신앙을 통해서 사리사욕, 야망을 채우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넷째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요. 여섯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용히 해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듯이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공동체의 평생의 부를 노래였습니다. 오 영원한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참 귀한 고백이죠. 오늘 행복한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저는 제일 좀 와닿았던 구절은 뭐냐면 자기 포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들을까 생각해보면 내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못 듣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떤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안 들린 척하고 있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좀 포기하고 좀이 아니죠.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온전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에 너무 저는 큰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께 순종을 잘하고 계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잘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도 있죠. 근데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법칙이 있는 것보다도 법칙이 있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리를 내려놔야 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야기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또 잘 확인해야 하고 공통점이라면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는 기다림 아닐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지만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건 없죠. 그건 또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에 응답이 아직 없어서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게 허락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이죠. 그러면 싫다 하지 않으시고 후이 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찬미 50의 찬양입니다. 의존.

참미워십의 의존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팀누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달빛 가스펠에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신 곳에서 제일 편한 방법은 문자 사연 보내주시는 건데요. 샵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찾아오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토요일 날 일괄적으로 다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방송은 오는 주 토요일 날 사연과 신청곡을 배달해드리고 있는 거죠.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 또 듣고 싶으신 찬양곡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배달사고 없이 잘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혜가 충만한 주일을 지난주에는 보내셨는지 성령 충만한 주일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교회는 대부분 여름 교회의 행사들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캠프, 아울리치, 정말 많은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미 시작한 파트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속한 교회도 청년들은 벌써 아울리치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선생님들은 교회 학교를 또 준비하시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여러분들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성령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리고 뭐 매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또 나아가면서 이미도 사역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여름이 다가오면서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캠프들과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직 참여의 계획이 없으시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만지심도 경험하게 되고 또 시험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그 안에서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순종시키고 또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이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역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그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것이 성경학교를 섬기는 일이든 아니면 청년부 캠프를 준비하시고 또 섬기는 일이든 아니면 아울리치를 가시는 일이든 간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사역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예배의 경험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경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는 그냥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게 또 후배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또 나눠주셔서 이런 은혜의 초대 자리에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정말 순수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또 세워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전하십시오. 네.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아,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두 곡의 찬양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는 위럽의 소생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어스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토요일날 여러분들과 만날 거고요. 오늘 주일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 무엇보다도 꼭 하나님 만나는 주일이 되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만 풀어놓고 오는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전하며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정치하고 계시는 정치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성숙경입니다. 오늘은요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자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랑을 나누고 확인을 했죠. 부모님의 은혜,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또 스승의 은혜, 부부의 소중함까지 네, 이 모든 만남과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의 아주 세밀한 손길이 닿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올해 마지막 시간을 감사라는 꽃다발 은혜로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을 소망하며 드리는 이 주일 새벽 시간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시간 출발합니다.

푸른 잎사귀들이 제 몸을 키워 그늘을 만들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는 삶이게 하소서. 지나온 5월의 시간들이 모두 당신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다가올 6월도 당신과 함께 걷는 향기로운 길이게 하소서. 이혜인님의 5월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5월을 오늘 마감하지만 또 새롭게 시작될 6월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5장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고하고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달아날 때 거기서 네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한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옷차림을 바꾸어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니 실로 그는 나의 괴로운 시절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이 손에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달고 있던 모든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내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으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성읍들에 두루 미치니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감히 뒤쫓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이는 야곱이 그의 형이 낯을 피해 달아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 베델 아래쪽의 한 상수리나무 밑에 묻으니 이것이 알론 밭끝이라 불리게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은 야곱이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샷다이 하나님이니 너는 불어나고 늘어나라. 네게서 한 민족과 여러 민족 집단이 나올 것이며 또 네 허리에서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 뒤에 올 후손에게도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고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그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이 자신과 말씀하셨던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후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났는데 에브라세 이르기 얼마큼 전에 라헬이 산고를 겪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심한 산통 가운데 들어가자 산파가 그녀에게 두려워 마십시오. 그대가 또 아들을 낳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녀의 숨이 막 모으려 할 즈음에 그녀가 아들이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다. 라헬이 죽으니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이르는 길에 묻혔다. 이에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한 기둥을 세웠더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라헬의 무덤에 세워져 있는 기둥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루 저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더불어 누우니 이스라엘이 이를 전해 들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다. 리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하녀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리아의 하녀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로서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그 후에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배려 기리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니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헤브론이다. 이삭이 누린 세월은 180년이었다. 이삭이 늙고 나이가 참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5장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한 3개월쯤 되니까 제가 음식을 삼킬 수 있고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나갔다가 다시 또 아프면 들어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9회 9월 달에 저는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를 누가 추천을 해서 공부하러 갔는데 그 공부하러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같은 공부하면서도 선교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교사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북한에서 선교사 하면 후별기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저를 인도 했었던 분이 간편하게 선교사 공부하고 나면 미국 갈 수 있대. 외국을 간대. 와, 저한테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북한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것은 미국이란 나라를 미워하면서도 미국을 가고 싶어 했고 미국을 간다 했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마음대로 해외를 간다고 하니까 그것이 끌려서 사실은 선교사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인생에서 첫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제가 마음을 다짐하고 선교사 공부를 시작한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12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13년도에는 정말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니까 저를 배우시던 목사님이 이랬어요. 아, 우리 선교사님은 앞으로 훌륭한 선교사님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이서도 지켜줄 것입니다. 그 약속이 1년 반 만에 깨집니다. 정말 제가 세상에서 날라리를 피우고 들어오던 사람인데 사실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제 예술단이라는 단체를 모아가지고 데리고 공연하면서 다니다 나니까 어찌 보면 딴 나라에 많이 빠졌던 사람이고 그 친구들 데리고도 제주도에서 가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는 온통 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없고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공연을 하는 공연 단체들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 나니까 1년 정도 되니까 제가 했던 모든 일들 지치고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야 네가 한다고 해서 변할 게 뭐가 있냐 그냥 하던 대로 해. 그 소리가 귀에 착착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 내가 뭐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크게 쓰시겠냐 하나님.

지자켓이 그때는 사실 믿음이 크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설마 내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나를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래. 그러면서 조금씩은 주일도 안 지키게 되고 그냥 공부하려고 할 때도 거짓말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은 지켜보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무서운 분인 걸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그저 건성으로 처음에는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움직일 수 없게 갈비가 6대, 7대, 13대가 나갔고요. 입이 나갔고 다리가 나갔고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게 되더 자기 절로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있는 것을 믿겠습니다. 내가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줄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함부로 했던 말 다 취소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 앞으로 엎대가지고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갈비가 붓는데 석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후부터는 제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다음부터는 신학 공부 전심을 했고 그래서 1년 동안 북한에서 말하면 후보당원에서 입당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북한도 후보당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이 저도 1년 동안 또 강도사 생활이란 걸 하더라고요. 내가 야 이거 북한 조선노동당과 똑같다. 제가 솔직히 정말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같은 패턴이더라고.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그 어간에 또 만약에 잘못이 되면 입당을 못한단 말입니다. 북한도. 근데 여기도 강도사 생활 잘못하면 목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도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마음에 욕망이 있는 게 지금 선교사가 저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저 목사님 선교센터부터 난 설려봐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센터는 아 강도사 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18년도 8월 달에 먼저 선교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그때 저희 가게가 10평 정도 되는 제가 애견 카페를 했댔어요. 그랬는데 한참 이게 성령이 불타니까 애견 카페를 3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아 난 갑자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선교 나가 계신다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너 선교 같은 소리를 한다고 너 가까이 있는 영혼도 못 살리면서 어디 선교를 나가 가까이 있는 영혼이 뭡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옆에 너희 주변을 돌아보라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 뿐이고 저희 주변에는 저를 지금도 가면 술을 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분들이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지만 해도 그분들을 교회를 다니라고 제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왜? 제가 너무나도 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고집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하는 걸 그대로 그 친구들도 이제 너희를 지켜보면 네가 거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 들려가지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 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해서 제가 기도 중에 평양의 동방이 예루살렘이 처음에 평양에서 시작이 됐고 대붕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인천 논현동에서 평양 예루살렘이 성전을 짓자 이래서 평양 예루살렘 선교센터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선교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하던 강아지 카페를 쫙 내니까 옆에 사람들이 저것이 미쳤구나. 정말 예수에 어느 정도 미쳐야지 저게 완전 정신 나쁘게 미쳤다고 저를 욕을 하더라. 그해 8월 달에 설립을 하게 됐고 9월 달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평양 예루살렘 선교센터 교회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10평짜리에서 시작을 했으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7, 8명이 다니던 친구들도 안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는 처음에 구제 선교를 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 물건을 준다고 하면 끝없이 가시다가 물건을 나눠주고 물건을 행사를 할 때는 탈북민 마을이니까 소문은 기가 막히게 납니다. 안 보이던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 교회가 너무나게 6, 7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나눠주고 다음날이면 주일이면 두세 명밖에 안 와요. 정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3년을 하고 나니까 저희 어깨가 나가고 팔목이 나가고 정말 지치면서 울고 안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나 안 하고 싶어요. 저 그냥 다 내려놓고 제가 제 몸으로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잘했냐고. 처음부터 너는 잘했냐는 이 하나님 말씀 음성이 계속 들려요. 저 처음부터 못했잖아요. 저도 1년 반 세상을 다니다가 또 하나님이 치심을 받고 다시 또 무릎 꿇고 내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3년을 버텨보자. 3년을 버텼더니 그 힘든 가정에도 우리 그 5명 정도가 마지막에 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북한식으로 말하면
변절자는 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변절자라 하면 북한에서 사실은 이렇게 자주자주 옮기면서 변하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처음에는 등록된 성원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그 교회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큰 어떤 내가 물품을 줄 수도 없고 어떤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큰 교회에서 북한 무슨 모임을 한다고 돈을 준다면 여기 왔던 분들이

우르르 쏠려서 또 거기로 가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다나면 주님이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시겠죠.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만이 주님이 방법이더라고요. 주님은 저희 눈물을 흩뜨게 하지 않으시고 5년 지나니까 그 자리가 그냥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그냥 이 자리도 해도 되겠죠 했는데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5년 딱 되니까 지금 재개혁을 금방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다시 안 나가도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인한테서 5년이 된 딱 그 해 말에 이런 전화가 옵니다. 급작스레.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아들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아니 갑자기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 재계약을 11월에 했는데 12월 말일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더 이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미리 6개월 전에 알려줘야지 제가 찾을 길을 갈 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래 이게 딱 개수를 보니까 5년이 됐더라고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5년에 있다가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옮기시라고 나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가 보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대신 두 달은 시간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계약을 하는데 정말 저기 들어갔던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었고 교회 다시 지금 알아본 곳이 갑자기 전세가 나왔는데 집하고 원래 있던 교회하고는 가깝지 하니까 사실은 그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전세가 1,000밖에 없고 그리고 암만 다 해봐야 2,3,000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1억 1,0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듭니다. 차라리 그냥 어디 월세 있는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신랑이 갑자기 보더니만 저기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겠어. 나 돈이 없어 하니까 걱정 마요. 내가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오니까 미리 돈을 퇴직금이 나오는 거는 그때 나오는 거지 지금 날 보고 미리 당기고 그 돈을 그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도 했는데 와 기적처럼 한 달 반 만에 1억이란 돈이 모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세로 해서 이전을 해가지고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너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함부로 선언도 하기가 힘들더라고 선언을 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어떨 때는 무섭습니다. 제가 함부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걸 그리고 저희 인생에서 만나는 일마다 저는 내가 잘해서 잘나서 되는 줄 알았지만 주님이 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새로운 가정을 만나서 시작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분인데 교회를 동생들 따라서 오다 나니까 어떻게 저도 이렇게 같이 하다 나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마음이 융화돼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때 선전선동대에 있었던 분이 돼서 노래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저분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했더니 찬양은 또 엄청 좋아하십니다. 왜? 본인이 노래를 하시던 분이니까. 그랬더니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주일마다 먼저 가서 본인이 그래도 순종을 하면서 가가지고 찬성을 틀어서 본인이 찬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그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지만 해도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괜찮아. 나도 10년이 걸렸어. 하나님 앞에 오는 게.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다릴게요. 그렇지만 해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사랑하는 우리 남편도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북한에서 김부 사를 찬양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계적으로 다니는 그런 찬양가수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앉아서 저희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저희는 항상 북한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는 그 땅을 위해서 남한에 있는 북한에서 말하던 남조선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고향을 둔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선교사로 자라나라고 저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린 건 매일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한 명 한 명이 북한 땅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선교사님이라고 북한 땅에 누구나 다 가서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선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탈북자들 중점으로 해가지고 탈북자들이 정말 북한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한 명이 영혼이라도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운데 중심에 서서 마중물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달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올해 마무리를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될 6월도 우리 주님의 평강 안에서 맞이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6월의 첫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고요. 주님의 시간에 성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고치는 일은 더욱 힘들죠. 1907년 평양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길선주 장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 장로님은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일부를 가로챈 일을 숨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 가져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통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평양 대부흥의 불길은 더욱 크게 번져나갔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케 하실 주님의 사랑을, 정결한 마음을 주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을 밝히실 주님의 능력을, 정결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역사의 한장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였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도미누 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나의 부르심 부름받아 나선이 몸 연속 찬송은 박진희 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마음이 상했다, 속상하다가 하는 말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속상하다 안 했나? 기분 나쁘다 한 사람.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상한 마음도 상처 입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그 커다란 공원에서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외쳤을 때에 수천 명의 흑인들은 같이 동요를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고, 명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재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면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경험을, 수 없던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 진리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탄의 죄악에 갇혀 있는 저를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두 곡의 찬송 함께한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리이다. 아멘.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며 오직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국제적인 협력의 물꼬를 트는 영적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에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했습니다. 찬양 전에 올려드렸던 북한의 고향인 김성혁 형제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주님의 능력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화평에 복이 임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그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과 세상 사이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겠지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김정실 자매님이 전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1: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들에게. 아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니? 너무나 보고프다. 20년 가까이 보지 못한 아들, 이제는 어른이 돼서 가족을 이루었겠지. 내가 떠나는 날 엄마 빨리 갔다 와 하고 말하던 12살 내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눈물이 서리 없이 내리고 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도 너를 보지 못하는 가슴 아픔, 마음이 다 찢어진다. 인차 갔다 오겠다고 약속하고 20년이나 가지 못한 엄마를 많이 원망해라. 엄마 구실을 못한 죄책감으로 나 자신이 보기도 싫었다. 사랑하는 아들, 이국 땅에 와보니 고향이 너무나 소중했어. 먹을 것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어선더선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니. 없는 살림이지만 너를 손잡고 학교길로 함께 걷던 길, 아버지 한 대 매를 맞았던 너를 업고 달리면서 할머니 집으로 가던 길, 여름에는 내가 수행했던 겨울가, 아름다운 산, 얼마나 고고프고 보고프다. 아들, 오늘이야 소식을 전한다고 욕 많이 해.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인차 너한테 가고픈 마음은 간절했으나 길이 막혀 갈 수 없었어. 너도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 내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했으려고 본다. 그래도 소식이나마 너한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 너는 이 소식길이 어떻게 열렸는지 알 수 없을 거야. 소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해? 라고 너는 생각하고 말할 거야. 이제부터 엄마 말을 잘 들어. 처음 약속은 엄마가 지키지 못했지만 두 번째 약속,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야.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셔. 그러니 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해. 믿어야 해. 천국에서 다시 엄마와 만날 수 있어. 이번에는 인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믿어. 엄마의 소원이다. 약속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제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승천하시어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어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어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믿고 그분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 소식은 복음이야.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해. 짧은 말로 복음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를 인도했을 줄 이 엄마는 믿는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 기쁨을 얻고 소망을 품고 이국 땅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어. 너도 그곳에서 주님을 믿고 평안, 기쁨, 천국을 누리면 살아. 주님께서 믿는 너에게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 알침하고

0: 건강하고 주님이 복 많이 받길 기도할게. 안녕히 잘 있어. 하나님, 언제나 눈이 밟혀 잊혀지지 않고 눈물로 그려받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원하고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오. 사랑한 아들,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고향에 복음이 들어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보고파도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정실 자매님의 오늘의 편지. 고향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아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정실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오늘은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2장 말씀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져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순례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메마른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며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과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소망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유산, 즉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성도들에게 고난으로 인해 근심할 수 있으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마치 순금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정제 과정을 거쳐야 참된 금이 되듯이 성도를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그분을 알고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특히 본문에서 구원은 두 가지 시제로 표현됩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임할 구원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했으며 훗날 성도들이 받을 은혜를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나타날 영광을 미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 완전하게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인간적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기쁘신 뜻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하셨기에 이 소망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성도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망은 미래의 약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재 삶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믿음과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을 제시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은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겉옷에 허리를 단단히 묶고 행동하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준비된 자세와 태도, 각오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허리에 띠를 묶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봉과 쓴 나무를 급히 먹었던 것처럼 성도는 항상 영적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특히 마음의 띠를 동인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한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성도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굳게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전히 바라다라는 것은 잠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그 소망을 지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준비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과 순종 안에서 설 때에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모든 행신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된다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한 외적으로 율법이라 말씀을 잘 지키는 어떤 형식적인 규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삶을 합당하게 그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구별하시고요.
세상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으며,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내적 성품의 개선을 넘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연약하고 어리석어 두려워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들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며 그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헛되고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확신 속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창세전에 계획된 구원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세상의 욕망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과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단순한 내적 경건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적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성도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주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미 영원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랑은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삶은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죄로 얼룩진 옛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입는 삶을 상징합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악독은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무자비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기만은 남을 속이거나 미혹하는 행위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달라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시기는 열등감에서 비롯되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마음의 뜻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을 헛들고 폄하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비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고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 성도가 말씀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며 구원의 근거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생명을 얻고 궁극적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 아모스는 진정한 기근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이 없다는 것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성도는 주의 인자심을 경험함으로 그의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규칙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아 매 순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선택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자 오뚜기의 머리돌이 되셨고, 성도는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돌은 복음서에서 무덤을 봉인할 때 사용된 둥글고 큰 돌을 연상케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의 돌은 움직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돌이 움직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돌을 옮기셨고, 부활할 때 천사들이 무덤의 돌을 굴렸습니다. 따라서 산 돌은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성도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신령한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비록 성도라더라도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닮도록 성령에 의해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택하신 목적은 단순히 보호하시고 형식적인 신분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적 기업을 이어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도의 영적 정체성, 부활 안에서의 생명,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흩어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를 말해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 종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종은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엄격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본보기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부당한 고통과 억울함, 부끄러움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이를 인내할 때그 행위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수행해야 할 공통의 사명이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과 순종 안에서 고난을 감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능동적인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오늘 주신 베드로의 권면이 깊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적대적인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본향을 꿈꾸고 이 땅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감동과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31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맑다가 밤부터는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강릉이 20도, 부산과 제주가 19도, 포항이 18도, 평양과 서울, 대구와 여수가 1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주가 16도, 함흥과 춘천, 목포, 대전이 15도, 개성이 14도, 광개와 청진이 13도, 해산이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4도, 강릉이 33도, 대구와 광주가 32도, 함흥과 대전이 31도, 춘천과 서울이 30도로 보이고요. 해산과 여수, 목포와 부산이 29도, 평양과 광개가 28도, 개성이 27도, 제주가 26도, 신의주가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곳곳에서 이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와 기쁨, 희락의 찬송이 가득한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34장, 새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통합찬송가 434장, 새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수교회 김재봉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늘 회복에 있는 줄을 압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후로도 저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저희가 알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두실 때에도 저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며 엎드려 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저희 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오늘 시편에 보면은 시편 127편하고 128편이 연결되는 시편이에요. 원래 이제 시편제 마지막으로 오니까 앞에는 뭐 여러 가지 시가 나오다가 뒤로 올수록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느냐? 그 당시에 그 시온 산에 성전이 있는데 높은 지대에 있고 다른 곳에서 어디 살든지 그 예루살렘으로 시온 산으로 그 모리아 산에 그 아브라함이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야 돼요. 먼 거리죠.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렇게 15편이 나와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집에서 교회를 향하여 출발한 시간부터 예배입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사람일수록 예배를 더 오래 드립니다. 왜냐하면 더 일찍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는 길이 방황하는 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순례자의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의 길을 살려면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인생이 되어가는 건데 여기 이제 시편의 곡에 나오는 중에 127편과 128편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나옵니다. 그래서 127편 끝날 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나오고 128편 시작할 때 복이 있도다 해서 같이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27편

0: 편 그래서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127편에는 집을 열심히 세우는데, 그 가정이, 또그 집이 세워지질 않아요. 헛수고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는데, 아니, 이 사람은 잠을 자가도 잘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128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잘거다 자면서, 그러면서도 잘 되냐?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시편 이 128편이 너무 좋아요. 왜? 요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것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설교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과 복된 것의 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 한 가지. 그걸 오늘 12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1절과 4절에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 128편에 이 복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실 1절에 나오는 것은 아슈레라고 해서 복이고, 4절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이 감탄사예요. 아, 정말 복받았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사는 거죠. 그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아슈레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우선 존재의 복입니다. 네 존재 자체가 복이야. 너는 복이야. 복덩어리야. 네가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 너 자체가 복이야.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복이 따라다녀. 네가 복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야, 정말 너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 구약에는 아바트라고, 신약에는 레이트루기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일이 원래 단어가 예배하고 일하고 같은 단어라는 걸 제가 또 후차 설명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ervice하고 같은 말이에요. service. Let's have a service. 예배 드립시다. 그 말이죠. quick service가 뭐예요? 예배 빨리 끝냅시다예요. 뭐 물건 배달해주 quick service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이죠. 그러니까 일하고 예배가 별개가 아니고 톡이에요. 여러분이 주일에 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평일에 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는 일이 예배고 평일에 하는 예배가 일이고, 이게 막 통하는 거예요. 막 통하는 거예요. 연관이 있어요. 예배와 일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앞에 127편에 뭐 나왔습니까? 예배 없이 일만 열심히 했어요. 밤낮으로 했어요. 예?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집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헛것이 됐습니다. 왜? 예배가 없어서. 일만 했어. 근데 이 127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일하는 겁니다. 연관을 맺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배의 열매가, 이 예배의 축복이, 은혜가 이 일에 도달해가지고 일이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과 예배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일터에서 더 오래 살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어요? 이 주일의 짧은 시간이라도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에 찾아 올라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은 그 복이 흘러서 내가 경영하는 일들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을 받고 prosperity, 번성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은 두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우선 앞에 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집에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집안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농경 문화 이런 걸좀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죠.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아내가 원래 집안에 있는 해라서 아내해라고 그랬답니다.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는, 결실해서 곧 먹을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포도나무 꽃 보려고 심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 꽃이 좋아서 나는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열매는 상관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난 그런 사람 참 신기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여성은 꽃보다도 열매입니다. 아셨습니까? 꽃보다도 열매입니다. 열매는요, 내실 있는 거예요. 내실 있는 거. 꽃은 보이는 거예요.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도 그렇지만은요, 내면이에요. 내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인자하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또 사랑하고 인내할 줄 알아. 이런 인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있죠. 포도나무 열매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는 이 열매. 그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대단한 게 없어요. 이 127편에 자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127편에 자녀는 기업이다 그랬어요. 자녀는 너에게 주는 상급이다 그랬어요. 자녀는 자녀가 많이 있으면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다. 전쟁을 하려면 미사일이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미사일 바닥나면 그대는 이제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화살통에, 그러니까 이 자녀는 장차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내 인생의 화살통이야. 그래서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자녀가 이 복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 자녀가 상에 둘러앉은 그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성경 읽으면서 질문이 있어요. 아, 이스라엘의 신령한 나무 그러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뭐 비싼 거 좋은 거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조금 그것보다는 값이 싸지만은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왜 무화과나무가 안 나오네요? 아,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게 안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철야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걸 빼놨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에 깨달음이, 야, 일터에서 열매 맺는 거, 그게 무화과나무야. 어, 그러고 보니까 짝이 맞네요. 보니까 일터에서는 무화과나무, 아내를 통해서는 포도나무, 자녀를 통해서는 올리브나무. 이 복이 다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남편 아버지 때문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복이 나올 때는 같은 단어인데 바꿔서 바라크 이렇게 나와요. 바라크, 바라크는 감탄사예요. 야, 진짜 복 받았다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복해서 1절에 얘기했던 것을 감탄사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바라크, 보라 말이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니까. 그것뿐인 줄 알아? 그리고 5절, 6절에는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있지만 그 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내가 관장할 수 없는 것들이 막따라 나오는데 이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 시온이 뭡니까? 그 당시 성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건 축복해 주는 축도예요. 너는 평생을 살면서 예루살렘, 시온보다 더 큰 게 예루살렘이죠. 중앙교회보다 더 큰 게 서울이죠, 서울. 서울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되네. prosperity. 그 다음에 이게 공간적이라면 시간적으로. 지금 너 아까 네 자녀, 네 상에 있었지. 그런데 네 자녀의 자식을 볼지어다. 손주는 가끔 가다 상에 앉을지 몰라도 그 자식의 자식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고 축복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그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 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76장, 새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통합 찬송가 376장, 새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이젠 정말 여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5월의 다섯 번째 주일이고 5월의 끝날 5월 31일입니다. 오늘을 보내면 내일부터 6월입니다. 계절적으로 이제는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때라고 보겠죠. 6월을 빛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아지가 6월에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빛의 계절 6월을 좀 더 아름답게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31일, 5월의 다섯 번째 주일이고 성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예전색은 흰색을 쓰게 되는데요. 성 삼위일체의 주일은 영원한 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 즉 성삼일체를 위해 성삼일체를 특별히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주간 창세기 1장, 고린도후서 13장,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31일 주일에 이화학당이 창립했던 그런 기록이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6년 5월 31일 서울 정동에 한국여성교육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학당이 창립됩니다. 이화학당을 세운 분은 개신교 최초의 여선교사였던 미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었죠. 명성황후로부터 이화라는 교명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의 여권신장과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고 이화학당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 여필종부 사상, 남녀유별 사상 등 각가지 불공평한 가치체계 때문에 여성교육이 전무했던 시대에 이화가 보인 여성개발의 노력은 기독교라는 통로를 통해 무한한 여성의 잠재력을 일깨워주었죠. 이화학당은 하란사, 여메레, 박에스더, 최환란, 김환란, 유관순, 박인덕, 황에스더 등 쟁쟁한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해냈고 이들은 여성운동뿐 아니라 민족순환기에 사회, 문화, 민족운동 전반에 걸쳐서 남성들 못지않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1904년에는 중등과를, 1908년에 대학부와 보통과를, 1914년에는 유치원을 설립했고 1918년에 이르러서 지금의 이화여자 고등학교인 이화여자 고등보통학교가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이화여자 전문학교가 신촌으로 캠퍼스를 옮기고 1946년 8월에는 4년제 종합대학 인가를 받게 되죠. 이화의 교훈은 진선미로 한국 여성의 전통적 부덕과 함께 서구 여성의 진취성과 창조력을 조화시키는 이상을 추구해왔는데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화여자대학은 오늘날까지 한국 여성의 요람지로서 그 소임을 다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 31일 이화학당이 창립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날 5월 31일 주일에 재헌국회가 개원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재헌국회의 개원이 교회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요.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국회가 개원될 때 기도 순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중앙청 회의실에서 열린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사회를 보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다른 순서를 갖기 전에 식순에도 없던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재헌국회의원인 이윤영 목사님을 지목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은 일제시대 교회 순수성을 지키느라 많은 고초를 겪으셨고 광복 후에 고당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조선민주당을 창당해 공산당과 투쟁했던 분이죠.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개원일에 기도로 시작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월 3일 수요일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 탄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안에서 손정일 장로님의 장남으로 출생합니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하다가 1913년에 칠원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는데 3학년 재학 중이던 손 목사님은 궁성요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합니다. 궁성요배란 동경에 있는 궁성에 매일 아침마다 절하라는 것이었지요. 손 목사님은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절했던 것이죠. 그 후로도 향학열에 불탔던 손 목사님의 험난한 배움의 길이 계속되는데 칠원 공립보통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손 목사님은 서울 중동중학교와 일본 스가모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경남 성경신학원을 졸업했는데 이때부터 당시 부산 초량교회를 심어하던 주기철 목사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기철 목사님의 지도와 신앙에 큰 감화를 받으면서 그 당시 부산 나병원 교회 전도사로 일하게 됩니다.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손양원 목사님은 이듬해 7월에 순교하기까지 목회했던 전남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데 애양원 교회는 1909년 남장로교 의료선교사인 포사이드, 윌슨 등에 의해서 창립된 한센시병 환자요양소로 출발합니다. 원내 부속으로 교회가 설립된 것이 곧 애양원 교회의 시작이었죠. 손 목사님은 한센시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자의 필요성에 따라 구내에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지도자 양성에도 힘썼는데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지요. 이 일 때문에 옷골을 치르기도 했었는데 1946년 목사 안수를 받으나 1948년 10월 21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 부산 성경학교에 입학시키죠. 6.25 전쟁이 일어나자 손양훈 목사님은 부자유한 한센시병 환자 교인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 없다며 피난을 가지 않고 애양원에 남아있다가 공산군에 체포됐고 1950년 9월 28일 미평 과수원에서 총살당해 순교하셨습니다. 애양원 뒷동산에 손양훈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데요.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고 당시 교계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까지 감동을 주었던 목사님의 사랑과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한불 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진 그런 기록이 있네요. 처음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는 선교의 자유가 허락된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입국한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알렌 선교사님이 의사의 자격으로 들어온 것도 그런 제약 때문이었죠. 그런데 1886년 6월 4일 한불 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지면서 선교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고 개신교도 선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6년 6월 4일에 완전한 것은 아니라도 선교의 숨통이 튀어진 날로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 6일 토요일은 현충일입니다. 이번 현충일은 71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이지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을 맞는 해이지만 전쟁의 상처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느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안녕과 행복이 앞서가신 분들의 용기와 신념이 준 선물인 것으로 알고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한 젊은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빛의 계절로 넘어가는데요. 흑암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서 이 6월을 더 아름답게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면서 새 주간을 맞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새달 6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모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십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디어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고 5월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계절의 여왕이다, 계절의 보석이다 하는 찬사를 받는 5월이지만 그 찬사만큼 우리의 삶도 많이 아름다웠는지요. 매달 느끼는 거지만 세 달이 시작되면 뭔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작심 3일 어느덧 세운 계획들 다 어디로 가고 또 별다르게 해놓은 것도 없이 한 달을 훌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가 꼭 다짐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들,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세 달 6월을 향한 계획도 잘 세우시는 그런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생명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는 19세기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만 4,000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스펄전이 하루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은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 전체 주민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4,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배당이 텅텅 비고 말 것입니다. 이후 두 번의 폭격과 화재로 터버너클 교회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물은 재건이 됐지만 유럽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성도들은 20-30명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노인과 관광객이 전부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시 가슴이 뜨거운 성도들이 이 교회를 찾으면서 유서 깊은 터버너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진리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면 언제든 부흥의 불꽃은 다시 일어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의 크기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열정 있는 성도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일당백의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주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열정 있는 성도가 돼 교회 부흥에 쓰임받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클래식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한웅재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오늘로 끝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그 살아있는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5월의 마무리 아름답게 하시고 내일 새달 6월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소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언약궤를 빼앗기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19세기 중반에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동족 상잔의 전쟁을 했습니다. 양측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쪽이 다 그 군목 목사님들이 전투 중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어떨 때는 북군이 이기고 어떨 때는 남군이 이겼습니다. 서로 끝없는 유혈 충돌을 3년을 계속했는데 그 전쟁에서 남군과 북군 양쪽에서 무려 62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전쟁의 정점에서 북군의 지도자였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전쟁 말기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듣고 참모들이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기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영적인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겸손한 기도 때문인지 북군이 승리를 했죠. 승리하고 나서도 아브라함 링컨은 전에 없는 파격적인 관대함으로 남군에게 패배 책임을 묻지 않고 전원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상금도 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참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백 년간 유럽을 종교 전쟁으로 물들였던 그 시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독선이 너무나 많은 아픔을 빚어냈습니다. 교회들 안에서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의 항상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이 없이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는 독선은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무모한 자신감으로 패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한 것 같지만 결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했는데 졌을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말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선상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모두에게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던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한 말씀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결정한 것은 별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절 후반부인데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더라입니다. 이것은 공격 대형이에요. 진을 치는 것도 방어 대형이 있고 공격 대형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 대형으로 진을 쳤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사사시대 300여 년의 역사를 안다면 쇼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를 침공하기보다는 외세 침략에 자기를 지켜내기가 급급했습니다. 도망치기가 바빴고 싸운다고 해도 100% 지형을 이용한 방어작전이었지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공격대오를 갖추고 상대를 공격한다? 그것도 블레셋한테? 블레셋은 우리가 참 성경에서 많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이스라엘을 공략했던 그 수많은 외세 침략자들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강한 존재였어요. 원래 이 블레셋은 바다를 누볐던 바이킹 같은 해양민족으로서 전성기 때는 강대국 애굽과 정면 충돌을 할 정도였죠. 그렇지만 주전 10세기 초에 애굽과의 세력 다툼에서 패배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거예요. 일찌감치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블레셋은 농사가 주업이었지만 해양민족답게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돈으로 철제 무기와 전차대를 보유했고 아직 총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가나안 땅의 많은 민족들을 압도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 국가 중에서 가장 잘 정비된 국가 조직과 경제력과 행정력을 그리고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주 노른자 기름진 남서부의 그 해양 평야지대를 우리로 치면 거의 호남평야 같은 곡창지대를 고스란히 블레셋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 블레셋은 40년간의 그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감히 블레셋을 상대로
체계적인

군대나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할 공격 대응을 갖출 생각을 했을까요? 17세기 영국의 패트릭 주교라는 신학자는 이 일이 블레셋의 40년 이스라엘 통치 중간쯤에 삼손의 죽음 얼마 뒤에 일어난 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시죠? 블레셋의 신전에 가득 찬 사람들의 파티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수많은 블레셋의 방백들과 장군들과 지도자들 수천 명과 함께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은 지도층이 한꺼번에 괴멸된 리더십 공백이 일어났겠죠. 그걸 지켜보던 이스라엘이 야, 때가 왔다. 드디어 블레셋에 그동안 당했던 하늘 갚을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라고 판단하고 아마 군사를 일으켜 먼저 블레셋을 공격하기로 결정했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옳은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블레셋은 약해졌지만 이스라엘이 강해진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요. 그렇다고 해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면서 이때가 찬스다. 그리고 돌격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려 4천 명의 전사자를 내고 물러섰어요. 자,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문제는 그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지 그 다음 실패를 막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게 안 돼요. 3절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보세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고 있죠.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를 겸손히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지?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고민들 하다가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거 영감일지도 모르겠다. 저 중앙 성막이 있는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리로 가져오자.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이 언약궤는 오래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넣은 상자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국가 보물 1호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군했죠. 그 언약궤가 있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광야에서 지켰어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독충도 그들 진영에 가까이 하지를 못했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갈랐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아서 저 무적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수백 년 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 아이콘이었던 언약궤를 300년 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전장에 등장시켜보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물이지 영적인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영적인 상징물이 아니라 본질이 흐트러져 있다는 거죠. 영적인 본질이 흐트러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삶에서 거룩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지도층들부터 무너져 있었어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돈 밝히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화되어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도 몰랐어요. 영성이 너무나 타락하면 회개도 못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누구와 싸워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다는 말을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언약궤를 그것이래요. 감히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이 부릴 수 있는 그것 승리의 도구로 부적처럼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고 이 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그들의 욕심대로 해줘야 되는 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는 알라딘 램프의 하인이 되어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어떤 영적인 싸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4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3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장로들의 결정 과정에서 그 누구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체크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부 다 흥분해 있었어요. 그들은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으면서 언약궤의 그 매지컬 파워, 마법적인 힘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성막에서 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언약궤를 빼자는 이 기절초풍할 아이디어를 아무도 기도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엘리도 오케이 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가 이송될 때 함께 따라옵니다. 아마 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기대에 찬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으쓱대면서 이 언약궤를 호위하면서 왔겠죠. 엘리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내보내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죄로 타락한 자기 아들들한테 호위시켜서 전장터로 보냈어요. 이들은 애당초 이스라엘의 타락한 신앙의 원인 제공을 한 나쁜 지도자들이었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영적인 지도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위험하냐 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같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것이 양쪽 진영에 미친 심리적인 영향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일단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2002년 한국이 월드컵 4강 진출할 때처럼 그냥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어.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군영의 환호성이 얼마나 우렁찼던지 저쪽 블레셋 진영까지 다 들렸어. 그 블레셋 지휘관들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엊그저께 완전히 깨박살이 난 병사들이 4천 명의 전사자를 놓고 대패했는데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어야 될 이스라엘이 마치 이긴 것처럼 왜 저렇게 환호성을 지르지? 무슨 일이지? 때마침 이스라엘 진영에 파견되었던 블레셋의 첩자들이 본영에 도착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전해줍니다. 블레셋 장수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6절, 8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왜 충격이었느냐 하면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각자 자기 민족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모든 문명의 도시에 가보면요. 신전이 딱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끼리 전쟁을 할 때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기면 이쪽에 신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 쪽의 신상을 가져다가 끌어오기도 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원래 해양민족이었던 블레셋이 왜 여기까지 쫓겨왔다 그랬죠? 애굽과의 전투에서 져서 왔다 그랬죠. 그런데 그 강한 애굽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무릎 꿇리고 애굽의 전차대도 수장시켰다는 이야기를 블레셋도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수많은 성들을 300년 전에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설의 언약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영으로 왔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신관으로는 이스라엘의 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거는
그랬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0: 그리고 전투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반응이 정반대로 나옵니다. 9절 읽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옛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가나안과 정복전쟁하기 전에 그 대사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 병사들 정신교육시키는데 사용한 거죠. 아니 저쪽에 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처음에는 그들도 동요했겠죠. 그런데 역시 블레셋의 장군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위기를 오히려 역으로 자기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로 사용한 거죠. 너희들 정신 차려! 강하게 대장부가 돼야 돼. 이제 정말 물러설 곳이 없어.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짓밟아 왔는데 이번 전쟁에 패한다면 거꾸로 이스라엘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짓밟을 거야. 그런 무서운 보복과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거든. 모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우리는 배수의 진을 치고 붙어야 된다는 거야.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미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무기나 군사체계나 모든 것에서 우위고 그 전날 전투도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런데도 블레셋은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히려 마치 패배에서 회복하는 병사들처럼 우리 죽기까지 싸우자 하고 결의를 다지는데 전날 전투에서 아주 패배했던 이스라엘 쪽만 야 언약궤가 왔어 우리 이길 거야 라는 핑크빛 자신감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편일 거라는 헛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오히려 블레셋은 이를 악물고 독하게 나오는데 말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가 너무 마귀들의 결기를 우습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나약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 마귀는 전력 투구하는데 대충대충 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다 풀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할까 나이반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는 체크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두 번째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는 전의 패배와는 차원이 다른 무참한 패배였어요. 10절 읽습니다.
1: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0: 3만 명이었으며. 자, 이두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 말은 전투의 주도권을 처음부터 블레셋이 갖고 갔다는 뜻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백중지세로 부딪히는 그런 용호상박의 대결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블레셋의 군세에 괴멸되는 상황이에요.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철저히 훈련된 블레셋 군대가 정신력까지 아주 독하게 마음 먹고 우리는 저들의 신과 싸워야 된다는 독한 마음으로 전력 투구하고 나왔으니 아주 그냥 흐트러져 있던 이스라엘, 그냥 막연하게 언약궤만 믿고 나왔던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는 말은 주위 체계가 아주 붕괴돼 가지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완전히 콩가루처럼 와해되었다는 뜻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며 학살을 시작했는데 그날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3만 명이면 이스라엘의 작은 지파 하나가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탈취당했습니다. 그 언약궤 옆에 있던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자리에서 전사하죠. 헛된 믿음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12절, 18절에 보면 엘리 집안의 마지막 몰락까지 자세하게 다룹니다. 제사장 엘리는 이 패전 소식을 전령으로부터 전해 들었죠. 전령이 와서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하니까 실로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했고 엘리는 이를 악물고 전령의 소식을 듣습니다. 전령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첫째,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다. 둘째, 당신의 아들 두 사람도 죽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에게 탈취당했다. 근데 엘리는 처음 두 번째 뉴스까지는 이를 악물고 듣다가 세 번째 뉴스에 충격을 받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세 번째 뉴스가 엘리한테는 가장 큰 충격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한 것보다 아들 죽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이때까지 광야에서 모세가 언약궤를 받은 뒤로 수백 년의 외세 침략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언약궤만은 뺏긴 적이 없어요. 인생에서 아무리 무너지고 쓰러져도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없이는 언약궤를 성막 밖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건데 엘리가 그 아들 두고 함께 이걸 내보냈잖아요. 허락도 없이. 그래서 안 그래도 불안해하던 차에 민족의 생명과도 같은 언약궤를 뺏기고 나니까 엘리는 그 충격에 멍해졌던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의 집안의 몰락을 이렇게 성경이 디테일하게 다루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패배와 언약궤가 뺏기는 것과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지도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는 나라가 무너지게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 신앙을 영적 지도자들이 고수하면 백성들도 똑같아지고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참담한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왜 졌지? 어째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왜 우리가 또 졌지? 그것도 전날보다 10배나 더 많은 전사자를 내면서 그 옛날 여호수아는 이겼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그때는 요단강도 무너뜨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블레셋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강해졌단 말인가? 그건 아니었죠. 패배의 원인은 언약궤가 아니죠. 언약궤를 잘못 사용한 이스라엘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이거죠. 그들은 겉에 보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열심히 드렸지만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제사 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상대를 사랑,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배우자한테 최고급 반지를 선물해 본들 그 결혼에 무슨 힘이 있어요? 뒤로는 우상숭배를 더 열심히 하면서 사는 거는 주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잖아요. 그런 영성을 가지고도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할 거라는 착각. 승리할 거라는 착각을 했어요. 십자가 목걸이만 메고 나가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만사 형통하리라고 믿는 것과 같은 거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부적같이 사용합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언약궤에 있지 언약궤 하나님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욕심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언약궤가 있어 본들 어찌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중국 무협지를 참 좋아했는데 그 무협지의 한 이야기에 보면 당대 최고의 검객이 남긴 전설의 보검이 있었어요. 수많은 검객들이 그 검을 탐냈지만 그 검은 스스로의 주인을 고른다고 했어요. 악한 사람이 그 검을 잡고 함부로 휘두르면 그 검이 악한 주인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고 의로운 검객만이 그 검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죠. 그 옛날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모시고 갔을 때는 승리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갔을 때는 왜 패배하냐?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누가 그 언약궤를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은 결코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결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욕심으로 언약궤를 이용하면 언약궤가 너를 베어버릴 것이다. 거룩과 순결이 없는 기도에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고 그런 위선적인 예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막혀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결코
블레셋을 이길 수가

0: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블레셋보다 훨씬 강한 마귀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어요. 성도의 상급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조롱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며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보는 회개와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언약궤는 눈에 보이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실 때 얼마나 외세 침략에 무참하게 짓밟히는가를 깨달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조건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사고를 쳐도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다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을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집을 나간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며 멍든 우리나라의 경제도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실 때그큰 은혜의 임마누엘이 이가봇의 시대를 끝낼 줄로 믿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행구교회 황명진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분열과 갈라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을 품고 갈등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에 자신만만하고 패기가 넘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 장교로 입대했는데요. 너무나 똑똑하고 완벽을 추구했던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시골로 내려가 농부로 살며 낮아짐과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사병으로 자원입대했는데요. 장교였던 그가 사병으로 재입대하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로 대하자 사람들은 점점 그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교로 재발탁됐고 후에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품에 반한 링컨 대통령은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는 미국의 18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그랜트 장군,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오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이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담깁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0: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였는데요. 백성들은 그런 왕을 모두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 한 사람은 왕이 지나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1: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머리는 몸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요. 더구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함부로 아무에게나 머리를 숙이시면 안 됩니다.
0: 그러자 왕은 신하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고양이 해골, 말 해골, 사람의 해골을 하나씩 주면서 시장에 내다 팔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 해골을 집에 걸어두면 쥐가 없어진다며 사가고 말의 해골을 걸어두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사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해골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 그냥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왕은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릿속에 착함과 의로움이 들어있을 때 귀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 해골이라면 고양이나 말의 해골만도 못하다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세상의 지식이나 열정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유명 지도자인 론 세니가 한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젊은이는 섬김의 종에 대한 훈련을 마친 뒤 스승에게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달라 했는데요. 그러자 론 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 교육을 받으면 다 섬김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한단다. 하지만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가 있지. 만약 그가 화를 낸다면 아직 섬김의 종이 되지 못한 거야. 기꺼이 당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섬김의 종이 된 거지. 라고 말했죠. 섬김의 종이 되려면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섬김의 종으로 납작하게 엎드려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세상은 성공하려면 고도의 자급자족 능력을 갖춰야 하며 필요한 것을 채우려면 자신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믿음을 심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공급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살고 당신이 그분 안에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분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급자족하려는 태도는 어떻게 모든 필요를 채울지 염려하게 만듭니다. 실제 공급하시는 분께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니 걱정이 생기거든 당신 안에 자급자족적인 태도가 숨어있진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사람, 곧 그분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태도를 뿌리 뽑아 주시길 간구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듣기는 싫어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데 열을 올리면서도 남의 의견을 듣는 데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사정과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보면 인간다운 훈훈함과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겸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강도를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는 사마리아인의 열린 마음, 또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그의 사정과 소원에 귀 기울이던 끼어진 베드로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범죄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된 한 여인의 호소와 죽은 아들의 시체를 메고 무덤을 향해 통곡하며 걸어가던 한 과부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쌍히 여기시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따스한 마음을 본받아 겸허한 자세로 이웃을 돌아보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최근 미술관에서 소통과 경청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현대 무용가인 전문가들이 관람객과 함께 몸을 같이 움직이면서 참여하는 퍼포먼스였는데요. 상대방과 손가락 끝을 맞대고 즉석에서 연결되는 동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아주 손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전문가 선생님께서 손목에 힘을 살짝만 빼보실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목에 힘을 다 푸는 순간 참 신기하죠? 상대방의 작은 움직임이 함께 느껴지고요.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어진다는 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아, 내 몸에 힘을 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내 힘을 빼는 거, 이건 단순히 우리 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주장을 관철하려는 그 고집,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는 그 판단이 소통을 방해할 때가 정말 많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미리 세워둔 계획,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힘을 잔뜩 준 채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 손목의 힘을 딱 빼보는 건 어떨까요? 힘을 빼고 주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주님의 움직임에 우리의 손을 맡기면 어떨까 싶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로 말로 얻어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네,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영화 찬양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소통이 잘 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 이해받는 느낌은 우리 삶에서 훨씬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받았다는 그 경험 하나만으로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릴 때도 있고요. 또 깊은 상처가 아물어가는 치유가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치실 때도 언제나 그들의 작은 신음까지 깊이 듣고 그들의 진짜 아픔을 봐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깊은 경청과 이해가 일어났던 거죠. 나는 비록 약하나 그리고 호산나 인테그리티의 Nothing But the Blood까지 함께하고 오십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박정호 선가사의 시편 63편, 소프라노 최종원의 하늘에 닿은 십자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거나 섣불리 조언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들어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끝까지 들어줄 때 우리는 아, 내가 지금 온전히 이해받고 있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내 판단의 소음을 잠시 끄고 상대의 말에 깊이 경청하는 복된 날, 위로를 전하는 날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영어 찬양과 함께 서울 마스터즈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욱 목사님께서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샘과 야벳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샘과 야벳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샘과 야벳이 하나님께 복받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인류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의 나무라는 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의 나무에는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오해의 나무에는 증오와 가시가 돋습니다. 이해는 내면적인 안목에 의존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성숙이 되고 오해는 외면적 안목에 의존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죽어갑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적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는 상황이 짙어질수록 오해의 소지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외향적 안목에 중시하게 되면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도 내면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걸레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면적인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면

더럽고 비천하고 냄새나고 걸레는 다른 사물에 그런 사물에 더러운 것을 묻기 때문에 냄새나지만 그러나 다른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걸레는 다른 사람들의 사물에 묻어있는 더러움을 닦아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란 그대 자신이 걸레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함은 외면적인 안목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샘과 야벳은 내면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며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여기 하체는 허물입니다. 허물. 허물을 뭐 했다고요?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깬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뭘 알았을까요? 나팔 분 걸 알았어. 아마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나팔을 부를 때 들은 사람이 있겠죠? 엄마가 들었든지 뭐 누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핀잔을 줬겠죠? 당신은 말이야. 애들 앞에서 주책도 없이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샘과 야벳을 축복하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이해의 나무로 이해의 사상으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 20절, 21절 우리 같이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부모님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늘 완전하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목회자를 갖다가 비방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아서 비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를 또 완전하게 보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종은 끝까지 종으로 죽고 양은 끝까지 양으로 죽자. 다시 해봐요. 종은 끝까지 종으로 죽고 양은 끝까지 양으로 죽자. 주인 대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맡깁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늦는 것이 아니고 빠른 것도 빠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 욥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하십니다. 욥, 노아, 다니엘을 하나님은 의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공경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경이란 헬라어로 카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경외하다, 섬기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섬기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은 완전치 못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인간이에요. 나는 배고파요. 난 욕심도 있어요. 때로는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사는 거 다 똑같이 살아요.
좀 가졌던 목

가졌든 보기에 다를지 모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은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그래서 나이가 들려면 정신연령이 어려진대요. 그래가지고 애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더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래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도 있을 거예요. 또 섭섭해하기도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24년도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65세 이상이 천만 명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약 20%는 23%는 홀로 산다고 합니다. 홀로 일어나가지고 홀로 밥 먹고 홀로 화장실 가고 혼자 얼마나 먹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인도 없고 자식들도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구가 200만 이상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속에 초고령화 사회에 접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이제 나보다 부족한 부모님을 내가 섬기리라. 내가 모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결단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는 완전하지 않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을 덮어드려야 합니다. 허물을 가려드리자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야, 우리 덮어주는 사람 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덮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드러내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드러내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사랑은 솜이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는 아무리 떠들어도 사랑스러운데 부모님은 한 번 말하면 잔소리고 두 번 말하면 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녀 눈치 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 효자동이라고 있어요. 효자동. 할아버지가 잠을 자다가 실수로 손주를 갖다가 깔아서 질식해서 죽었어요. 며느리가 발견하고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이 뛰어들어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예? 죽은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예? 아버지를 화내면서 뺨을 때리는, 네 이놈아! 어찌 죽어서 아버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라고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뺨을 맞고 아들이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도 뺨을 때리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살아나고 말았어요. 이 사실이 알려져서 조선 고종 31년 이 동네 이름을 효성이 지극하다 하여서 효곡이라고 말을 했고 또 거기에 두 사람이 효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쌍효촌이라고 읽었다가 희철 두 형제를 기려서 쌍효잣골 이렇게 부르다가 1914년에 효자동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지금 효자동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떤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효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렸을 때의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부모님이 덮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김이 여기에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까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왜 가까이서 밥을 먹어야 될까요? 자꾸 떨어져. 먹을 음식이 떨어져 밖으로. 그죠?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는 냄새 나니까 자주 씻읍시다.
자수 씻어야 돼.

돼요? 자주 씻어요. 자주 씻고 그리고 말을 적게 해야 돼요. 나이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는데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참 우리 할머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는 살아계셨을 때 교회 집에서 구형집에 드리러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 할머니는 형이 방으로 들어가 안 나와. 사람 갈 때까지 절대 안 나와. 혼자 계시다가 사람 다 가고 나면은 나오셨어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참 지혜로웠다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말을 적게 하고 또 덕을 베풀면서 합시다. 나이가 들면은요 욕심 많아져가지고 자꾸 자기 것만 막 챙기려고만 하고 그죠? 막 자기 것만 가지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 모습이 참 추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베풀고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풀고 나눠줍시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자꾸 자기 앞으로 싸놓으면 추해 보여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가르친대요. 나이가 들어도 절대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지 절대 아들들 주면 안 된다. 그러지. 왜? 그래야 효도받는다고. 아들 다 주면은 어버이날 온다고 안 온다고? 안 온다고. 네. 막 지고 있으면 못 가요 안 올까요? 왜 올까? 유산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절대 그러지 말래요.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우리는 미리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미리 정리해서 그냥 정리 안 하고 죽고 나니까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재산 갖고 미리 살았을 때 다 풍족하게 나누어 줘버리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장래일이 걱정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진 거를 갖다가 자꾸 움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취해지고 불안해지고 지키려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지키려다 죽더라고. 많지도 않은 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맡겨놓을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천국을 맛보자고 그랬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살아서 천국을 맛보지 않고야 어찌 죽어서 천국 가겠냐.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죽어서도 하나님 만나지. 살아서 하나님 만나자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믿음 갖자고요. 하나님. 이번에 금요철화 때 우리 제비울교회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 설교를 했는데 와 그분 대단하더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또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쌀떡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그런 믿음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 믿음 부러워. 배짱. 그래서 한번 따라하면 믿음의 배짱. 믿음의 의리. 가집시다. 네? 믿음의 의리를 가집시다. 믿음의 배짱을 가집시다. 그래서 멋지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을 뭐 해드리자? 덮어드리자.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죠. 근데 오늘 방금 축복을 하는데 저주를 하는데 셈, 함이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누가 이름이 나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가나안. 가나안은 28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함 나오죠? 근데 한 명이 더 나와. 누가에 나와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더라. 왜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셈도 아들이 있었을 것이고 야벳도 아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함의 아들만을 써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뭐를 갖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함은 저주받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함의 아들이 받았다는 거죠. 함의 아들. 여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 이해가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녀가 복을 받고 받을 수 없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자녀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부모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함은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함은 잘못했어요. 그러나 함은 저주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렇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 나오죠. 22절에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범죄는 누가 했어요? 잘못은 아버지가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자손 만대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 자녀들에게도 본이 돼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예배 설교 때는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말씀이. 물론 성도들이 다르게 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다가 우리 찬송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 생각 나갖고 아버님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님 계셨으면 더 잘할 텐데 그런 마음이 오면서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여튼간에 은혜였어요. 그래도 어버이 주일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라. 야, 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 할렐루야. 내 아버지께, 내 부모에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효도하는 것은 바로 내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내가 바로 잘 사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생이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엄마랑. 엄마 나 휴대폰 좀 바꿔주세요. 내가 돈이 어딨냐 이놈아. 그래서 야단을 맞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알바를 시작하는 거예요. 알바. 뭐 바꾸려고? 휴대폰 바꾸려고 슈퍼에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알바를 하는데 7살 어린아이가 양경을 하나 집어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서 500원을 내밀어요. 500원이 아닌데. 그래서 만지작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다시 가져다 놓고 설레설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그 불쌍해 보여가지고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럴까 하면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걸 주면서 같이 가서 먹으라고 얼마나 먹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예? 아니에요. 제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먹고 빨리 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드리려고 그래요.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대학생이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를 꼭 안아드렸답니다.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핸드폰에다가 엄마 얼굴을 메인 사진에 넣답니다. 우리 혜진이 사진을 핸드폰을 보다가 오늘날 대 얼굴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메인 기자 화면에 누구 얼굴? 아빠가 피아노 치는 부분이 탁 나와있더라고.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일까? 감탄했어요.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좋았을까요? 에, 그보다도 이제 딸이 아빠를 메인 화면에다 넣었다는 게 좋았어요. 결혼한 다음에는 아직 검사를 못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가나안 저주받았다는 것은 더 무서운 거예요. 자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자손 대대로.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사회 시간에

나라를 갖다 우랄 알타이 오족 셈족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셈은 형제 나온 셈이에요. 야베 쪽은 백인들을 말해요. 세계사에서 그렇죠? 함족은 어디를 말할까요? 흑인들을 말해요. 성경에는 가나안 여인 나오고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흑인이에요. 흑인들은요 뉴욕에서 한쪽에서 마을을 줘가지고 사는데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완전히 우범천지예요. 약 20% 정도의 흑인들이 사는데 흑인들이 참 어려움 속에서 살고 지금도 IT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있죠? 아프리카라든가 우범천지예요. 사람 살 때가 아니에요. 한동안 남아메리카 공화국이 잘 살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영국이 물러가고 그 나라가 완전히 우범천지가 됐는데 이번에 남아공 갔다 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횡단보도에서 차를 세우면 안 된다고. 횡단보도에 차 세우면 갑자기 와가지고 유리창 빡 끼고 샌드백 들고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차를 세울 때도 사방을 살펴보고 세워야 돼요. 예?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아요. 지금도 사탕수수 농장 같은 데는 다 흑인들이 이래요. 상하수도 없어요. 그리고 팔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탕수수 짜는 기계 있죠? 그거 돌리다가 팔 빨려 들어가지고 그런 데서 사는데 흑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는 참 무서워요. 하나님의 한번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 이 얘기 하나만 더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충청도 청주에 곱주 판사의 효도라고 하는 글을 내가 읽었는데요. 이렇게 늘 부모님, 아버님을 모시고 다닌대요. 특히 아버님을 늘 모시고 다니면서 좋은 곳으로 다녀요. 곱주 판사가. 사연이 즉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서 가사를 탕진하고 손가락 두 개를 잘랐대요. 손가락 두 개를 자르고도 노름을 하시는 거예요. 노름돈을 달라고 어머니를 때리는데 화가 나서 안고 있는 어머니가 안고 있는 아들을 집어 밖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때린 거예요. 그 어머니를 아들을 던졌는데 그 아들이 그 충격으로 곱추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아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평생 곱추로서 창피해서 집에서 공부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을까요? 판사가 됐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다고요? 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곱추로 만든 아버지가 미울 텐데 예? 밉죠? 믿겠죠? 그런데 그분을 좋은 데를 모시고 다니면서 좋은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거든요. 그 곱추를 변화시킨 그 화를 변화시킨 예수 그 예수의 사랑, 그 예수를 놓지 맙시다. 그 하나님을 놓지 맙시다. 그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우리는 그 곱슈를 변화시키고 그 억울함을 변화시키고 승화시킨 그 예수. 그래서 최고의 효도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뭐를 전하자고요? 예수를 전합시다. 제가 우리 할머니, 예? 우리 할머니 전도했던 거 간증하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지만 우리 할머니 전도해가지고 우리 할머니도 참 멋지게 소천하셨거든요. 예? 우리 끝까지 전도합시다. 우리 할머니 전도하면 우리 할머니는요 가슴을 막 나같이 죄 많은 뭐가 어? 하면서 절대 안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자 최고의 효도는 누구를 전하는 거? 또 한번 따라합니다. 최고의 효도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닮으세요? 내가 예수님 닮으면 우리 주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인데요.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우리 어버이 날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봐봐요.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척.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되셨은 척.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을

0: 기억하시고 우리 멋지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님에게 예수를 전하고 우리도 예수님 닮고 예수님 잘 섬기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2-222번 광주 세임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심판당할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심판당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다. 10절에 보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징벌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2절에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적 속성, 사랑과 공의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약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건강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이 경외라는 야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두려워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고 죄 가운데 삽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자를 심판하시는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